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그린 그림을 이리저리 보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붓을 하나 들고 오더니 이리저리 덧칠을 하더라고요. 그냥 살짝 음영을 줬을 뿐인데 제가 처음 그린 그림과는 완전 딴판이 됐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이런 아주 작은 변화가 진짜 전체 그림을 바꿔놓기도 하는구나. 매일 직장, 뭐 집 이렇게만 오가던 사람이 시간을 할애해서 잠깐의 산책을 하고 늘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코스로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또 늘 아슬아슬하게 지각을 면했다면 기상시간 5분 당김으로 여유를 만들고 이런 건 일상의 아주 작은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 작은 변화로 큰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정말 아주 작은 변화 하나 정도 실천을 해볼까요? 아,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문을 엽니다. 추억의 명반 함께 듣는 시간이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 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 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정선의 외로운 사람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영화 글을 연재 중인데 간혹 마감에 임박해서 급하게 영화를 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입의 속으로 영화를 볼까 하는 유혹이 찾아온다. 러닝타임도 긴데 호흡마저 느린 영화를 보는 건 꽤나 지구력이 필요한 일이다. 키보드에서 버튼 하나만 눌러도 영화의 장면은 금세 넘어간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과 장면 사이의 몇 초를 가지고 감독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감독이 고심 끝에 만든 세계가 그 세계의 속도와 리듬이 관객의 클릭 한 번으로 무너지는 거다. 롱테이크로 유명한 영화들이 있다. 이런 영화들은 보다 보면 영화 속 시간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영화들을 2배속을 하거나 빨리 넘기면서 본다면 과연 그 장면을, 그 영화를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있을까? 나무를 5분 동안 보여준다는 걸 확인하고 넘겨버리는 것과 나무를 5분 동안 바라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 허우 샤오시엔 감독의 자객 서분낭은 무협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느린 호흡을 자랑한다.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신에게 있어서 영화는 세상에 대한 예의라고. 지그시 현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영화를 만들어온 감독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유혹은 찾아오지만 영화를 2배속으로 보는 일은 내 삶에 없을 거다. 나는 영화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속도가 느리다고 보챌 수 없고 빠르다고 붙잡을 수도 없다. 그저 바라볼 뿐이다. 그 사람의 속도와 리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다.

오페라의 가끔은 영화처럼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김승희의 나만 이러고 사는 건 아니겠지 였습니다. 저도 가끔 뭐 영화를 드라마를 요즘은 OTT로 많이 보시니까요. 예전에 많이 봤던 건 뭐 빠르게 돌려보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싶거나 그럴 때 선택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다가도 결국 다시 처음부터 정속으로 보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가끔 영화의 작품성으로 혼자 속단해서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감독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걸 느끼면 아,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책은 30대 초에 퇴사를 한 다음에 프리랜서 에디터가 된 저자가 자신에게 뭐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랑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는 가족에 대해서 어떤 현실에 대해서 남을 의식하느라 솔직하지 못했던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등등등 적은 거라고 합니다. 글 쓰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우울을 견뎌냈다거나 뭐 상처를 극복해서 더 강해졌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작가가 덤덤하게 털어놓은 자신의 이야기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는 이야기가 그 독자들에게 조용한 위로와 다독임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1부 끝곡은 이수만의 한송이 꿈 준비했고요. 문자는 2부에 보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정산종사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연구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가늠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4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은 뒷번호 4831 뒷번호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였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향기님, 네, 맞아요. 바람이 좀 시원하고 또 화창하고 그렇죠. 어서 오십시오. 도강택님도 반갑습니다. 가을 하늘, 하늘이 가을이 예뻐요 라고. 어, 합성인 줄 알았어요. 사진인 줄 모르고. 사진인 건 알았지만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하늘과 그리고 꽃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님 어서오세요. 신복수님도 반갑습니다. 2731 뒷번호 쓰시는 분도 이제는 가을의 문턱이 아닌 거죠 하셨는데 문턱은 넘었죠. 예, 문턱은 넘은 거고. 황금메르님도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가을 햇볕이 유난히 강한 아침이네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가을 햇빛은 뭐랄까 유난히 막 화창하고 좀 세 보이긴 해도 이상하게 그 여름은 아니니까라는 생각 때문인가요? 약간 조금은 마음 놓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꺼이 좀 맞이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1102 쓰시는 분, 또 바람구름님도 어서 오십시오. 경민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바쁘신데도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또 만들어주시는 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또 만나고 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은서님도 어서 오십시오. 아, 그리고 8439 디폰을 쓰시는 분은 그동안 며칠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계속 아버님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시고 또 사연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에 아버님께서 또 먼 길을 떠나셨다고. 어제까지 되게 바쁘셨다고요. 그렇겠죠. 더군다나 외동아들의 아직 미혼인 제가 상주 노릇하면서 사방팔방 뛰어다녔습니다 하셨는데 약간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또 큰 산이 아니었을까. 그걸 하나 넘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미혼이고 그러다 보면 이 경험치가 또 아직은 너무 생소한 게 많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8439 쓰시는 분이 이 전부터 쭉 이어온 모든 행보가 하나하나 잘 걸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큰 산을 하나 넘었으니까 제가 뭐랄까 좀 이렇게 그냥 아주 조금 인생의 선배로 뭔가 좀 힘도 더 드리고 싶고 마음의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연 늘 함께 들어주셨던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사연을 접할 때면은 아이고 힘내요 라고 지금 각자 뭐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건 아니지만 다들 그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큰일 치르셨네요. 그리고 3047 뒷번호 쓰시는 분 또 참이수님 완연한 가을날 한가위 준비로 바쁜 날 하셨고요. 그러게요. 진짜 명절이 코앞인데 예전에는 이제 명절이 코앞이다 그러면은 다 똑같은 분위기고 다 똑같은 풍경이고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또 명절을 보내는 풍경은 조금 다채로워지긴 했고 예, 그래서 어떤 명절들을 준비하고 계신가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도 이래저래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요. 이번 주, 다음 주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모두들. 이영희님도 어서 오시고요. 시은아빠님, 아내분이 재취업을 하셨나 봐요. 재취업 기념으로 속초 갑니다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얼마나 홀가분하고 뭔가 또 벅차고 뿌듯하고 여러 가지 감정으로 즐거운 시간일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노래를 좀 듣고 갈게요. 알버트 하몬드의 In Neverlands in Southern California 준비했고요. 글렌 캠벨의 By the Time I Get to Phoenix까지 두 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9319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등산하기 좋은 날입니다. 운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 적당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셨는데 맞아요. 운동해야 돼요. 네. 오늘 방송 직전에 우리 PD가 저한테 막 잔소리를 엄청 했는데 딱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문자를 주셔서 네, 겸허히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38 뒷부분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4831 쓰시는 분은 노래 잘 들으셨나요? 조용히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아, 뭐 조용히 잘 듣지 않으셔도 크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매번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산 진문희님, 귀 기울여 보면 살랑이는 바람 끝에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유로운 미소로 오늘도 어김없이 참석합니다. 너무 좋네요. 맞아요. 귀 기울이고 뭔가 좀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곳곳에 가을에 어떤 전령사들이 다 와서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번에는 도광택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도나 썸머의 She Works Hard for the Money 준비했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덕님도 출석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늘 응원합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권영선님 잘 들으셨나요? 득수리님도 노래를 남겨주신 거군요. 이명선님, 억새가 피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뒷산 금정산으로 피는 억새를 만나러 가고 싶어요. 가을이 빨리 갈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러게요. 가을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길지 않다는 걸 알다 보니까 더 이렇게 약간 뭐랄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너무 빨리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시작부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죠. 맞아요. 그리고 7824 뒷번호 쓰시는 분도 노추 자주 오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아우 자주 오시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시간 될 때 편하게 와주세요. 진짜 이렇게 계절이 조금 변하니까 바뀌니까 약간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딱딱 필요한 얘기만 좀 많이 할 텐데 점점 뭔가 좀 감성적인 그런 얘기도 꺼내고 그냥 한 번 더 웃자고 하는 얘기도 꺼내고 문자에서도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져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저도 모르게 권영선님 깜짝 놀라셨겠네요. 이 곡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노래 잘 들으셨나요? 이래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셨겠는데 저 지금 그걸 지금 느꼈습니다. 2부 끝곡으로 준비한 곡 권영섭님의 신청곡이거든요.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전곡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오.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의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에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루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오.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에 회복의 주인공이 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서유석, 구름나그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죠, 명반을 들으러 함께 가는 날이라서 노준의 음반가게 문 열 준비는 제가 다 해뒀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겨서 문자 지금 주신 문자들은 그 뒤에 코너 뒤에 또 이어가고 4부에도 이어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노래 하나 듣고 함께 음반가게로 가시겠습니다. 신청곡으로 준비를 할게요. 독수리님이 원하신 노래 이용입니다. 잊혀진 계절.

어서 오세요. 노춘의 음반 가게입니다.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춘의 음반 가게. 오늘은 1991년에 발표된 나탈리 콜의 Unforgettable with Love 앨범입니다. 스탠다드 재즈의 거장, 아버지 네킹 콜의 목소리를 디지털 기술의 합성으로 듀엣곡을 만든 그 음반이라고 하면 기억하시겠죠? 그녀가 15살 때 48의 한창 나이로 폐암이 앗아가버린 아버지를 그리는 애절한 사랑을 담아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40년 전 아버지가 부르는 모습과 목소리를 겹쳐서 더빙하는 기법으로 제작이 돼서 많은 화제가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5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의 히트곡으로 앨범을 만든 딸입니다. 사실 그녀가 평소에는 아버지의 곡을 잘 안 부르기도 해서 더 의외고 멋졌다는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앨범으로 차트와 시상식을 석권하는 영광도 얻었지만 또 상을 받은 것 이상으로 앨범이 남겨준 가치나 여운이 참 커요. 영상에서 노래가 끝나고 나탈리 콜이 아버지를 향해 땡스 댓 하고 이 손키스를 보내면 네킹 콜도 딸을 향해 흐뭇하게 손키스를 보냅니다. 디지털의 기술이 살아생전 하지 못했던 최고의 장면을 만든 거죠. 이제는 두 사람의 모습이 모두 아련하게 느껴지는 때가 됐네요. 나탈리 콜은 1972년 대학 졸업과 함께 뉴욕으로 가서 75년에 This Will Be를 발표한 후에 이듬해 그래미 R&B 여성 가수상과 신인상을 받는 등 화려한 가수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이 많이 좀 상했고요. 2009년에 간 이식을 받은 후에 다시 전 세계 공연을 돌면서 건재하다라고 과시를 했지만 결국 또 이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 음반은 22곡이 실려있는데 아무래도 CM송이나 OST에 쓰인 게 많아가지고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 게 많을 거예요. 나탈리 콜은 1992년에 열린 제34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 그리고 올해의 레코드를 포함한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수록곡들을 좀 보자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곡들 외에도 뭐 Love, L.O.V. Love 이런 건 너무나 잘 아시는 곡일 거고요. The Very Thought of You 이런 곡 있고 페이퍼문도 있고 모나리자 그리고 메들리도 있고요. 오렌지 컬러드 스카이 이 곡을 레이디 가가가 재즈 거장 토니 베넷과 함께 콜라보 음반을 발매한 적이 있는데 당시 어느 공연장에서 레이디 가가가 네킹 콜의 이 곡을 부르는 걸 보고 토니 베넷이 제안을 했다고 그러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곡도 그 곡도 있고 그리고 Almost Like Being in Love 이란 곡도 있고 Nature Boy Too Young Autumn Leaves 여러 가지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세 곡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장 좋아하실 만한 곡들이 아닐까요? 나탈리 콜 with 네킹 콜 버전으로 Unforgettable 그리고 나탈리 콜의 Love, L-O-V, This Can Be Love 이렇게 세 곡을 준비합니다.

세 곡을 들었습니다. Unforgettable, I Love Will Love, This Can Be Love 이렇게 세 곡을 전해드렸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서 이런 어떤 첨단 기법이 나와서 새롭게 또 경험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없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음악이 있고 음원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앨범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파라나 오이 뒷번호 쓰시는 분이 예전에 진짜요? 기차 그 서울역에서 고향 가려면 기차를 타고 기차 지붕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왜 올라가? 그냥 한번 올라가 본 아니 외국 영화 막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든 저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막 올라가는 뭐 그런 설정은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완행 열차이기 때문에 고향 가는 곳은 터널은 없었지만 그때는 완행 열차가 교통 수단이었다. 이제는 너무나 발전이 돼서 모두들 너무 편하게 가시지만 또 명절에 외로운 분들도 있으니까 두루두루 잘 살펴보자 그런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 불편함이 조금 있어도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다 그런 얘기도 있네요. 신청하신 곡 탐존스의 그린 그린 그레스 오브 홈 전해드리고 듣고 올게요. 네.

탐존스의 그린 그린 그래스오퍼였습니다. 이 명절 특히 추석 다가올 때요. 또 추석 때도 마찬가지고 진짜 많이 신청해 주신 노래 가운데 한 곡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9319 쓰시는 분이 잊혀진 계절은 10월 마지막 날을 들어야 노래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조금 듣기가 이른 것 같은데 뭐 아무 때나 들어도 되긴 하지만 이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참 고민들이 많죠. 그날은 하루 종일 어디나 다 나오니까 또 신청곡은 1년 내내 이 곡이 뭐 봄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고 다 오니까요. 저희는 굳이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그날은 조금 피해갈까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3부 끝곡을 전해드릴까요? 향기님의 신청곡 백영규 떠나고 싶어라 전해드리고 4부로 갈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 첫 곡으로 이정희의 그대여 전해드렸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잘 들으셨습니까? 이 노래만 들으면 왠지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요. 그대여 이 노래를 들으면 어릴 적에 어떤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나실까요? 아, 그리고 김정태님도 오셨고 최승현님도 오셨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김정태님은 진짜 하늘색이 얼마나 더 예쁠 수 있나 매일매일 네, 보내주시는 사진으로 계속 경신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오늘도. 그리고 구름 모양 되게 신기할 때 잘 포착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구름 그 종류에 대해 다 이거 무슨 구름 저건 무슨 구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주시는 구름만 해도 꽤 많은 구름을 본 것 같아요. 파란 하늘과 구름이 가을을 만들고 있는 날입니다. 라고. 맞아요. 가을을 만들고 있는 예쁜 그림들이 많네요. 그리고 7280 뒷번호 쓰시는 분이 아, 이천계절 그 얘기에 맞아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라디오 제작진들이 얼마나 10월 마지막 날에 머리가 아플까라고요. 그럼요. 알거든요. 신청곡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거 아는데 근데 진짜 라디오 들으면 그날 하루 뭐 이렇게 이리저리 채널 옮겨가 보시면 아마 채널이 달라졌는데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경험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그런 유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0016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그리고 정인님 반갑습니다. 아, 정인님은 그렇네요. 노래 가수 이름이 같은 이름이 나왔네요. 그리고 경미님은 아 조금 바빠서 일찍 왔다가 가는 거예요. 찍고 가서 죄송해요 하셨는데 아니에요. 제가 요즘 바쁘신 거 알잖아요. 이렇게라도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였죠. 자 이번에는 우리 시은아빠님이 신청하신 노래 지금쯤이면 어디쯤 가셨을까요? 요즘에 그 뭐 강원도 양양이나 속초나 고성 갈 때 다들 그 고속도로 많이 타시고 그래도 이제 옛날 정취 좀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제 고개 넘어가는 길을 또 선택도 하시는데 저는 조만간 한번 한계령을 일부러 한번 가보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서 여기 찍고 갔다는 얘기 몇 번 드렸었는데 그때 그 느낌을 한번 다시 꼭 느껴보고 싶어서 한계령은 일부러 한번 가보려고 생각합니다. 양희은의 한계령 준비했고요. 그리고 일산 진문이님 신청곡 유익종의 사랑의 눈동자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유익종의 사랑의 눈동자, 먼저 들으신 노래는 양희은의 한계령이었습니다. 김정태님이 사진을 주셨는데 작년 초가을이라고 한계령 여기 사진을 주셨어요. 이게 아직 그대로 있네요. 혼자서 사진 보면서 이게 아직 그대로 있네 이러면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뭐가 아직 그냥 있단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그 여기 휴게소 거기죠 오른쪽 부분 제가 로드뷰에서 당겨보긴 했는데 아 세상에 너무 신기하네요. 가을 단풍철에 가시면 너무 좋아요 라고 그러게요. 정말 제 생각이 맞다면 이쪽에 가시면 진짜 왜 그 가을 빨간 단풍, 예. 제가 재작년이었나? 뭐, 단풍 제대로 안 들었다고 여기저기 막 그런 얘기 많이 할 때, 일 때문에 급하게 갔다가 급하게 오는 코스였어요. 근데 올 때, 제가 국도를 타고 한참 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진짜 빨간 단풍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 있었네. 그러면서 혼자 운전하다 감탄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 진짜. 그리고 7571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상미님도 반갑습니다. 상미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쵸. 번호가 더 이상은 안 바뀐 거죠. 제가 상미님으로 등록해놓은 이름이 뜬 걸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동수님이 우리 현동수님에게는 이 좋은 계절에 늘 그리움을 담아 떠올리는 짝꿍이 있으시군요. 그래요. 개구장이 짝꿍 생각이 나시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노래를 지금 준비해 볼까요? 장현의 오솔길을 따라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장현의 오솔길을 따라서였습니다. 아, 황금배려님이 이렇게 또 항상 문 열고 닫는 그런 걸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뭐 문자가 좀 많아가지고 끝에 문자를 좀 못 읽어드릴 때도 좀 있거든요. 끝에 문자 한 번씩 더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놓치더라도 마음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2319 뒷번호 쓰시는 분은 혹시 사이트 좀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저희 사이트 주소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뭐 검색하셔도 되지만 wbsi.kr입니다. 네. 그리고 사이트, 아, 혹시 참고로 그 저희 홈페이지로 주시는 사연은 저희가 방송 중에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뒤에라도 또 따로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38 뒷번호 쓰시는 분, 현미님도, 네, 좋아하는 계절, 가을, 저는 겨울도 좋아해서요. 지금부터가 제 세상 같아요. 하셨네요. 단점, 옷이 점점 두꺼워진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저도 여름이 더운 건 싫지만, 그래도 여름의 장점 그러면 저는 막 뭐 여름 스포츠 이런 것도 잘 뭐 관심 있거나 하거나 그러질 못해서, 정말 딱 하나. 옷이 되게 이제 가볍고, 빨리 마르고, 그리고 뭐랄까, 아무래도 몸무게도 좀 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생각, 이거 농담입니다만, 일단 활동하기가 옷이 두껍지 않으니까 좀 둔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가을 정도까지야 괜찮은데, 이제 겨울 되고 한겨울 되고 그러면 이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옷차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 이게 좀 그렇긴 해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추운데 입어야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김정태님 신청곡으로 준비합니다. 정일영의 기도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살을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정산종사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열애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열애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1장 법문입니다.
4: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사람 가운데엔 하늘 사람과 땅 사람이 있다고 하셨고요. 하늘 사람은 항시 욕심이 단박하고 생각이 고상해 맑은 기운이 위로 오르는 사람이고, 땅 사람은 항상 욕심이 치성하고 생각이 비열해 탁한 기운이 아래로 처지는 사람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토이 좋은 사람.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9월 17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천도품 23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늘을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으신가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하늘 사람처럼 살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쑥 튀어나와 버리는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하고, 비열한 생각을 없애면서 맑은 기운을 쫓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런 노력들이 단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늘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희생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 사람의 기운을 전해주려는 노력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맑은 기운을 전해줄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인 원불교와 교구탐방 함께합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창작성과 마음소 길들이기, 이어서 푸른 하늘입니다. 푸른 하늘.

0: 이슈 인 원불교.
1: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제2회 사축이제 쇼폼 영상 공모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법인절 제1회 사축이제 쇼폼 영상 공모전이 진행됐습니다. 법인 정신을 담은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들로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법인절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이번 명절 대제를 앞두고 제2회 사축이제 쇼폼 영상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명절 대제는 한 해 동안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조상과 인연에 감사하며 우리의 근원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향례를 올리는 날인데요. 명절 대제를 앞두고 출제가 교도님들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은 쇼폼 영상을 공모합니다.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하나는 추원보본, 은혜를 알아 보은하는 삶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선진의 뜻을 이어가는 나의 삶입니다. 접수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고요. 분량은 15초 이상 100초 이내에 순수 창작 영상이며 가로 영상은 접수 불가합니다. 자세한 규격과 시상 내역을 포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불교 교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제2회 사축이제 쇼폼 영상 공모전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동방신기 너희들 것이니까.

번쩍 눈이 떠진다. 또 새벽 4시 50분. 이건 직업병이다. 언제 어디서든 이 시간엔 무조건 깬다. 알람을 맞춰두지만 실은 필요 없다. 아무리 더 자고 싶어도 심지어 일어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도 꼭 눈이 떠지는 마의 시간 4시 50분. 새삼 세월의 무게가 참 무섭다. 이 시간에 눈 뜬 것이 벌써 20년이다. 단지 세월의 무게만으로도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내가 산 증인이다. 사실 나는 참 잠이 많다. 특히 저혈압이라 아침엔 컨디션도 최악이다. 오죽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심각하게 말했다. 넌 왜 아침만 되면 짜증스러워져? 그런 적 없다고 변명을 붙였지만 사실이었다. 그토록 아침이 버거웠던 내가 이제 새벽에 눈 뜨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으니 세월의 무게다. 게다가 놀랍게도 난 새벽 좌선 시간에 졸지 않는다. 혹 누군가 좌선 시간에 내 조는 모습을 목격하고 비웃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졸지 않아 온 세월이 15년은 넘었다. 깊이 각성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기에 그날의 기억이 뼈에 사무쳐 새벽에 졸 수 없었다. 졸지 않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왔다. 바야흐로 22살의 어느 좌선 시간. 잠이 나인지 내가 잠인지도 모를 허송 시간을 보내다 벼락 같은 큰 소리가 나를 깨웠다. 이혜성, 눈 떠. 지도교무님이 내지른 소리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부끄럽고 화도 났다. 도반들도 다 듣고 있는데 큰 소리로 내 이름을.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한 나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뛰쳐나가봐야 그곳은 총부 아닌가. 갈 곳이 없던 나는 터덜터덜 성탑 앞으로 걸어간다. 온통 요란한 마음이다. 새벽에 졸린 것이 당연하지. 내가 아침에 얼마나 저혈압인데 당연하지. 게다가 사람이 졸 수도 있지. 졸던 나를 한참이나 다독이며 합리화하다 성탑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다. 이혜성 눈 떠 그 순간보다 10배는 더 부끄러웠다.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 교도가 성탑 앞에서 하염없이 절을 하고 있었다. 어찌나 정성스레 절을 하던지 그곳의 공기만 멈춰있는 것 같았다. 머리에 벼락이 떨어졌다.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공부하는 내가. 교도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사주신 밥도 늘 얻어먹은 내가. 서원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다니는 내가. 열심히 졸고 있던 이 시간에 제가 교도님은 기도를 하고 있구나. 화면이 분할되듯 졸고 있는 나와 절을 하는 교도님이 교차되어 내 머리를 강타한다. 내 새벽을 늘 이렇게 버릴 수 없다는 놀라운 자각이 들었다. 무시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는 이제 나를 졸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진적공이란 하루 세끼 밥 먹듯 오늘도 내일도 이달도 내달도 금년도 내년도 한결같이 공을 들이는 것이라 법문하셨다. 하루 세끼 밥 먹는 것 같은 정성이면 된다. 그런 지속성이면 된다. 세월의 무게는 결국 나를 이기기 때문이다. 어떤 날엔 얼마나 더 울어야 진리에 가까워질지, 한없이 내가 부족해 보이는 그날엔 더 이상 졸지 않게 된 나를 기억하며
세월의 무게에 희망을 가져야겠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혜성 교무님의 글 눈떠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기도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눌게요. 문자 참여 번호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성가 30장, 이 마음 그늘 질 때, 교당의 노래 듣고 옵니다.

위클리 원음 매거진. 오늘은 광주 전남기구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6일 광주 전남기구 목포지구가 변산성지로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목포지구 80여 명의 교도님들이 함께 모여 변산 원강선원과 변산성지를 순례하며 제법성지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 6일엔 소환교당에서 서부지구 교도님들이 함께 모여 교화사례와 공부단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소환, 산수, 북광주교당의 교화단 사례 발표를 듣고 무등, 신창, 송정, 중흥, 장성, 비하교당 교도님들의 공부단 발표를 진행했고요. 박은혜 교도의 노래와 교무감상담, 지구장 인사로 서부지구 교화사례 및 공부단 발표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일엔 광주 전남교구가 대학생 연합법회를 열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대학생들이 중흥교당에 모여 대학생 연합 개강법회 및 득도식을 진행한 건데요. 이번 법회는 2학기 개강을 함께 맞이하며 교구 내 원불교 동아리 대학생들이 서로 만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광주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원불교 학생회 회원들이 학교의 경계를 넘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어진 법회에서 임도근 청년의 안내로 원불교 예법을 또래의 눈높이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새 도반 학생들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어서 개강법회와 득도식이 진행됐는데요. 주례를 맡은 유도훈 교무는 설명기도를 통해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배움이 지식을 쌓는 데만 머물지 않고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을 밝히는 공부로 이어지기를 염원한다며 기쁜 일을 만날 때는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길 축원했습니다. 새로 입교한 대학생 교도들은 교도증을 받고 발언문을 올리며 원불교 교도로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설법을 맡은 안효길 교무는 새로 입교한 교우들의 법명엔 각기 소중한 의미가 담겨있다면서 득도의 참 의미를 알아서 뜻깊고 알찬 대학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광주 전남교구 일정입니다. 먼저 오는 20일 오전 10시 원불교 곡성교당 연구 봉정식이 진행되고요. 오는 22일 오후 2시 교구 산무국에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 60주년 교화 사진전이 중앙총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60년간의 완도 지역 교화 기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교구로 가볼까요? 지난 6일 대구 경북교구가 인화운동회로 화합의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교구 내 교당들이 한자리에 모여 은혜와 웃음으로 가득한 법정을 나눴는데요. 대구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인화운동회에서 교도들은 교당의 이름을 지우고 각자의 팀에 소속돼 대구 경북교구의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이형덕 대구 경북교구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 함께 뛰면서 하나된 대구 경북교구의 정을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화운동회에서는 일반 교도부터 어린이까지 함께 참여해 하나된 즐거움을 나눴는데요. 대구교당 이덕성 교도는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 사이 시간 가는 것도 잊었다며 신앙과 수행으로 하나된 가족들이 즐거움도 함께 나눠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대구 경북교구 일정 만나봅니다. 지난 1일부터 원기 111년 궁금이 교리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함께할 텐데요.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교리학교 시작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오는 20일 오후 2시엔 교구 여성회가 교구청 3층 소법당에서 원례회를 진행하고 오는 27일 오후 3시엔 교구청 3층 소법당에서 청운회 원례회가 진행됩니다. 또 오는 21일 오후 6시엔 원덕회 모임이 있고요. 10월 18일 일요일엔 대구 경북교구가 지역 청소년 후원을 위한 은혜 나눔 가을 보훈장터를 진행합니다. 교구청 일원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함께 할 텐데요. 교구 내 교당 교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바자회 품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가오는 대구 경북교구 일정 만나봅니다. 지난 1일부터 이어서 강원교구 소식 만나볼까요? 지난 5일 강원교구가 산업현장에서 순직한 광산 노동자들을 기리며 산업전사 위령제를 거행했습니다. 산업화 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영령들을 위로했는데요. 4천년 위의 영가가 모셔진 위령탑 앞에 유가족들과 원불교 교무들이 함께했습니다. 위령탑이 세워진 것은 1975년이었는데요. 당시 정부는 채탄 현장에서 숨진 광부들을 순직 산업 전사로 추서했고요. 그 넋을 위로할 탑을 세우자는 뜻이 모여 성금으로 위령탑이 세워졌습니다. 태백시는 이들을 기리는 추모의 날을 정해 해마다 위령제를 이어왔는데요. 올해 행사는 폐강지역 순직산업전사 유가족협의회가 주관했습니다. 강원교구는 올해로 4년째 이 위령제에서 천도의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태백교당 조정우 교무는 축원문을 통해 어두운 탄광 깊은 곳에서 혼신의 책임을 다하다 순직한 이들을 기념한다며 그분들의 노고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국한 장병들의 노고와 다르지 않다고 전하며 위령제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강원교구 일정입니다. 강원교구 춘천지구

네, 오늘 교구탐방에서 위클리 원음 매거진 소개 멘트가 방송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창작성가 나는 구도자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 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아나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태어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 태어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운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은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따스한 햇볕, 스치는 바람, 나무와 파란 하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자연이죠. 자연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선물 같은 건데요. 하지만 어떻게 이용하고 또 즐기느냐에 따라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피난처도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하늘 한번 올려다 보셨나요? 얼마나 높고 푸른지 몰라요. 또 아침 저녁으로 바람은 얼마나 선선한데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도 자연과 함께 친구가 되어보세요. 누구에게나 찾아온 똑같은 가을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분명 단 하나뿐인 특별한 계절로 다가올 테니까요. 기분 좋은 12시 첫 곡입니다. 신승훈의 어느 멋진 날.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가을처럼 자연과 친구되기 좋은 계절도 없다라고 말이죠. 자연과 친구가 되면 말이에요. 마음이 달라지고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되고 또 사람과 삶을 재발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가을 하늘과 가을 바람을 친구 삼아 멋지고 기운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출석 문자 한번 기다려볼게요. 샵8970, 우물정 897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도로시의 소풍, 차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

도로시의 소풍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신복수님이 희원씨 안녕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하루 만들어가 보자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복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날씨가 좋아요, 그쵸? 뒷번호 4463 쓰시는 분께선 안녕하세요 희원씨. 아주 잠깐 시간이 남아 문자로 보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그래서 기분도 너무 좋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불러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좋은 음악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오늘 날씨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정말 날이 좋더라고요. 쾌청하고 아 가을은 가을입니다. 그쵸? 초록이 엄마님께선 베란다 화초들 물을 주다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봤어요. 어느새 가을이 이렇게 성큼 와 있었네요. 유치원에 간 우리 아이 올 시간 전까지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온전히 저만의 가을 누려보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이 시간 달디 답니다. 그쵸? 김진우님께선 오늘은 마침 쉬는 날이라 동네 뒷산 둘레길을 걷고 있어요. 흙 냄새도 좋고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들으며 걸으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싹 비워집니다. 자연이 친구가 되어준다는 말 딱 지금 제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참 걷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뭔가 마음이 복잡할 때는 사정없이 걸어라.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에서 진우님 아주 오늘 예 기운찬 하루 보내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주윤아의 가을의 시작, 윤건의 가을의 만나.

주윤아의 가을의 시작, 윤건의 가을의 만나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전호성님이 희원님 바람이 부네요. 가을이 온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점심 먹고 주변 걸으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바람이 참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쵸? 뒷번호 3309 쓰시는 분께선 사무실 창가 자리인데 햇볕이 좋아서 자꾸만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 엉덩이가 들썩거립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 가을바람 충전 중이에요. 희원씨 목소리까지 더해지니 완벽한 정오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마 3309 쓰시는 분 외에도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날이 맞긴 맞아요. 그쵸? 자, 1부 끝곡으로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20살의 너라는 계절.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자,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이 딸록이 오색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기분 좋은 12시의 소통창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래요. 뒷번호 7812 쓰시는 분이 희원씨 말 듣고 점심 먹고 나와서 무작정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는데요. 진짜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네요. 모니터만 보다가 눈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커피 한 잔 들고 벤치에 5분만 더 앉아있다 들어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사실 이런 날은 물론 태양볕에 있으면야 너무 뜨겁고 더운 느낌이 드실 수 있겠지만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그런 그늘 아래서 커피 한잔 마시거나 좋아하는 차 드시면서 혹은 피크닉 가는 기분으로 또 그렇게 간식 같은 거 드시면 아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나가시기를 이 점심시간에 예 한번 누려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뒷번호 2184 쓰시는 분은 목요일마다 동네의 단골 식당에 와요. 매주 목요일 특식이 제육볶음이거든요. 든든하게 쌈 싸먹고 다시 회사로 들어왔어요. 다들 맛점 하셨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어제 제가 말한 그 김밥이 있어갖고 그거를 네 데워서 먹었는데 그것도 참 맛있었습니다. 아 박미경님께서는 점심시간 쪽에서 직장 동료들이랑 회사 근처 공원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짧아도 확실한 행복 충전 완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그렇게 다만 10분에서 한 20분만 걷더라도 상쾌해요 진짜로. 그렇죠? 수험생 엄마님이 아 닉네임부터 뭔가 고단함이 느껴지는데 아침 일찍 장 봐와서 아이 좋아하는 밑반찬 서너 가지를 만들어뒀어요. 고3 수험생이라 입맛 없어 하는데 저녁에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라디오가 제 유일한 말벗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수험생은 수험생이라지만 부모님이 더 고생이거든요. 이럴 때 아, 우리 수험생 엄마님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아이만 챙기시다가는 수험생 어머니가 몸살 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거 드시고 이 여유로운 점심을 누려! 좋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소양의 우리의 꿈은 영원히 케이림의 나라.

부모님께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번 주 월요일 오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어제까지 장례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더군다나 외동 아들에 아직 미혼인 제가 상주 노릇을 하면서 사방팔방 뛰어다녔죠. 이번 주는 휴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호우님 얼마나 마음이 그러실까 싶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호우님께서 이렇게 또 기분 좋은 12시 또 우리 애청자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소식 전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함께 좋은 곳으로 가셨겠지만 좀 기도를 드릴게요. 너무너무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매일 오시는 이 시간만큼은 빼먹지 말고 꼭 와주세요. 아시겠죠? 뒷번호 4029 쓰시는 분이 목요일은 참 묘해요. 주말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지치는 날이잖아요. 점심 먹고 달달한 믹스커피 한잔 타서 희원 씨 목소리로 오후 버틸 힘 충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뭐니 뭐니 해도 뭔가 당을 쭉쭉 올려주는 거는 믹스커피만한 게 없죠. 네, 정말 생각지도 않게 너무 피곤한 날은 믹스커피로 인해서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저도. 예, 하지만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믹스까지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노래 두곡 이어드립니다. 로이킴의 25, 21,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 제자 여쭙기를 전도자를 어찌 49일로 정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대개 약 49일 동안 중음에 어렸다가 각기 어변 따라 몸을 받게 되므로 다시 한번 청정 일념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인연 49일을 정해 천도 발언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미용을 마친 즉시로 착심을 따라 몸을 받게 되는 영혼도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3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유린교당 초대교도회장을 역임한 죽산 이윤중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는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유언니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마리쉬의 열감기 치료법.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호의 힐쌤!

어서 와요, 희쌤이에요. 매일 무심코 쓰는 생활 언어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알찬 지식으로 꽉 찬 육각형 인간이 되는 시간, 오늘도 희쌤과 함께 떠나볼까요? 문제입니다. 이 말이 일본어였다고요? 일상에서 흔히 쓰이지만 사실은 일본어 잔재인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에누리, 2번 왕령, 3번 땡땡이. 1번 에누리, 2번 왕령, 3번 땡땡이. 알쏭달쏭 헷갈리시죠? 일상에서 흔히 쓰이지만 사실은 일본어 잔재인 단어, 번호를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 8970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원더걸스의 텔미 티아라의 롤리폴리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아직까지도 일본의 젠제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짚고 가는 시간 아주 좋은 것 같지 않나요? 네. 자, 오늘 일상에서 흔히 쓰지만 사실은 일본어 잔재인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나갔죠. 1번에 애누리, 2번에 왕녀, 3번에 땡땡이가 나갔는데 정답은요, 바로 3번 땡땡이가 정답이었어요. 1번 애누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어로 오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애누리는 값을 깎아주거나 더 얹어 부르는 것을 뜻하는 순우리말 이라고 합니다. 어감이 낯설어 오해를 자주 받지만 우리 고유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왕녀 이 단어 역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고스란히 기록된 유서 깊은 한자어예요. 일본에서는 공주를 흔히 히메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은 아니었고 3번 땡땡이가 정답이었습니다. 일본어로 점을 뜻하는 땡땡 내서 유래한 대표적인 잔재어인데요. 옷이나 원단에 들어가는 점 무늬는 땡땡이 대신 예쁜 우리말인 물방울 무늬로 순화해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덧붙여 수업을 빼먹었을 때 쓰는 땡땡이치다라는 어원은 다르긴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선 상황에 맞게 무단결석이나 자리 비움처럼 명확한 표현으로 바꿨으면 훨씬 좋을 것 같죠? 오늘도 알찬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정답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가운데 당첨자 세 분 뽑아봤습니다. 뒷번호 3201 쓰시는 분, 3번 땡땡이, 오늘도 유익한 시간 정호의 희쌤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1129 쓰시는 분이 땡땡이인 것 같아요. 애누리는 순 우리말인 걸 알고 있고 왕녀는 일본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땡땡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답 맞춰주셨고요. 뒷번호 1024 쓰시는 분께선 정답 3번 땡땡이, 오늘 연차 쓰고 땡땡이 치고 있는데 답이 하하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럴 때도 땡땡이라고 하기보다는 무단결석, 자리비움이라고 써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성시경의 거리에서 규현의 연애소설.

규현의 연애소설, 아 그리고 또 성시경의 거리에서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3부 끝곡으로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디? 바로 여기 곧 기분 좋은 12시 저로 마음을 놓고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대 칠송. 오늘은요, 디베이스의 Yo D-Save 21의 Don't Stop the Music, MJ Red의 Have a Good Time 띄워드립니다.

0: Have a good time.
1: D-Base의 Yo DJ 2NE1의 Don't Stop the Music, MJ LED의 Have a Good Time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김 한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틱의 신제품 동베인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 공연 소식 알려드릴게요. 조선의 이단아 허균의 홍길동전 집필과정을 풍자와 해악으로 풀어낸 현대판 마당극 공주국제연극제 대상작 몬스터 허균 공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스튜디오 블루고요. 10월 8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에 초대권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개별 연락드릴게요. 자, 문자 좀 살펴볼까요? 뒷번호 2910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희원언니, 요즘 날씨가 선선해졌는데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조금 덥더라고요.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아 더 그런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요. 심지어 추워요. 예, 제가 지금 그래도 좀 요즘에 운동을 해서 몸이 좀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춥더라고요. 날씨가 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소풍님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뒀네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 냄새가 어찌 좋은지, 거실 소파에 누워서 기분 좋은 12시 들으니 이곳이 최고의 힐링 장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홍경아님은 버스 운행 중에 군산에서 김제까지 가는 길에 잠시 신호 대기 중 인사드려요. 신청곡은 버즈의 겁쟁이 신청해 주셨네요. 경아님 오늘도 안전운전입니다. 뒷번호 4528 쓰시는 분이 희원, 희원님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12시에 출석합니다. 어느덧 9월 중순이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가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라디오와 함께 웃으며 즐거운 하루 시작해봅니다.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들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원음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 맛있는 점심 드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신청곡은 윤우의 좋을 텐데 신청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신청곡으로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우의 좋을 텐데 뒷번호 2309 쓰시는 분의 윤도연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윤우의 좋을 텐데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전호성님의 신청곡 이진아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띄워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0: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조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나만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서재호입니다. 불티나.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유행이 생겨나고 어느 순간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괜히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부지런히 쫓아가려 하다 보면은 좀 벅차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꼭 새로운 걸 다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행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걸 오래도록 곁에 두는 일일 겁니다. 내 손때 묻은 물건, 남들은 잘 몰라도 내게는 제일 좋은 노래 한 곡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이 유행보다 훨씬 오래가고 내 삶을 깊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뭐 숨차게 새로운 걸 쫓지 않아도 이미 내 곁에는 충분히 좋은 것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성입니다. 흙수저.

0: 안녕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예, 거시기 무엇이냐? 그 다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평안하게들 보내고 계시는가 모르겠어. 예, 오늘은 내가 그 무엇이냐? 이 동네 분리수거장에 쓰레기 쪼까 버리러 갔다가 어메 이 이야기를 하려 하는디. 근데요, 이 거시기 그 무엇이냐? 이 분리수거장에 딱 갔는데 말이요. 무엇이냐면 그 박스는 테이프랑 스티커도 안 되고 안 떼가지고 사정없이 팍 던져놓고 배달용지는 붉은 양념이 그대로다가 묻은 채로 그저 거시기 역에 쌓여있더란 말이지. 어메 어메 속 터지겠더라고. 대충 버려야 에? 가려고 거시기 허느라고 참말로 이 주민 한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채소 안 씻고 스티커를 딱 떼서 버려야 재활용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했더니 뭔 소리? 어차피 다 이렇게 버려 하면서 쌩언이 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따 참말로 나 하나쯤이 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멀쩡히 재활용될 자원까지 통째로 쓰레기가 돼버린다 이 말이요. 참말로 이렇게 남한테 고생 싹 밀어서 되겠냐고. 어쨌든 말이요, 내 집 안만 깨끗하다고 끝이 아니요. 씻고 떼서 버리는 그 작은 정성이 바로 이웃을 배려하고 우리 동네 살리는 진짜 거시기한 양심이라는 걸 잊지 말자 이 말이요.
1: 주미의 신풍류가 민수연 검은고와 기러기.

0: 이 노래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가요 맛보러 출발해봅니다. 대전의 김윤혜 씨, 기분 좋아지는 오후 2시, 오늘도 따뜻한 음악으로 신나게 2시간 즐겨보겠다고요. 독산도 한양님, 늘 힐링의 방송, 벌써 추억이 다음 주입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 김혜성 씨, 멋지고 귀한 방송, 조은영의 가요 세상과 함께 즐거운 오후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조승작, 무소식의 희소식.

0: 초승자 무소식의 희소식이었습니다. 경남 고창의 이현수 씨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에서 자연으로 가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부산의 진복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부산은 오늘 바람이 제법 불면서 화창합니다.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좋은 예 가요상 들으면서 즐기고 있다고요. 어서 오세요. 이병준 땡땡이 원피스.
1: 어제도 보았네 오늘도 보았네.

땡땡이 원피스였습니다. 해상사랑님, 엠마씨, 연년 초가을에 청량한 날씨가 행복감을 줍니다. 도시 땡 출첵했습니다. 좋은 방송 조능의 갈세사 함께 공원길 산책합니다. 장원의 변재인씨, 웃을수록 행복은 커진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먹쩍고 웃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정 되십시오. 참치맨의 최경식씨도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즐겁게 청취하신다고. 어서오세요. 최윤의 사랑이 머문 계절. 사랑이 머물다가

채윤의 노래였습니다. 태윤의 인생의 서열 바로 이어집니다. 솔스베 이성낙씨 들어오셨고요. 이준호씨 조녀가의 세상 나의 보셔요. 즐거운 방송입니다. 자, 가을 목걸이들이 서로 먼저 나오라고 고개를 드네요. 조안의 신곡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성영아씨 조녀가 좀 출석합니다. 날도 좋고 광장시장이나 다녀오려고 해요. 파이팅입니다.

0: 된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나니라. 원불교 청산종사법어 법훈

0: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한 페이지도 안 펼쳐볼 걸 알면서 혹시 가방에 책 챙겨 나오신 분 계신가요? 가방은 괜히 무거워지는데 어깨를 지그시 누르는 그 묵직함이 이상하게 싫지는 않습니다. 다른 물건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책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비상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읽지 않아도 괜히 나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이상하게 내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그런 기분 좋은 무게가 있으신가요? 뭐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연 듣고 싶은 노력이 있다면 문자 주세요.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영암스님의 집시인생 진소리의 사랑바람입니다.

영탁의 찐이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스쳐가는 사람도 있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한때는 영원할 것처럼 가까웠지만 어느 순간 소식조차 알 수 없게 된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숫자보다는 마음의 깊이가 중요해진다. 100명을 아는 것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더 소중하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것보다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한 사람이 더 고맙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까? 내가 힘들 때 찾아와주는 사람만 기다린 것은 아니었을까? 누군가 힘들 때 내가 먼저 찾아가 준 적은 얼마나 있었을까? 진짜 인연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누군가에게 진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더 큰 복인지도 모른다. 오늘 내 곁을 한번 돌아보자. 오랫동안 말없이 함께 해준 가족, 오랜만에 전화해도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가운 친구, 힘들 때마다 내 편이 되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찐이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 한 통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찐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에게 찐이 되어 주는 것이다.

최고의 방송 조은혜의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제작진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 납품 완료하고 내일 일거리 기다리면서 행복한 방송 조은혜의 가요세상에 입장합니다. 오늘은 송파에서 알립니다 하셨고요. 그리 얘기할 게 없는 날 아닌 것 같은데 라디오와 얘기를 많이 나누네요. 즐거운 조은혜의 가요세상과 함께하면서요. 항룡이 오빠가 돌아왔다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광주의 문영구 씨가 주현미의 꽃비는 청계산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부산 못쟁이님이 부산은 오늘도 화창한 가을 날씨라고요. 거시기 이장님의 구수하고 정이 넘치는 말씀에 사랑이 가득하고 신나는 음악 행복합니다. 살랑이는 가을바람에 제 마음도 살랑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해가 이 세상 청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사랑해요. 이수진의 뜨는 해 사랑꽃 인생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자 그리고 노래 신청합니다. 이수미의 사랑의 의지 신청해 봅니다 하셨네요. 이수미입니다. 사랑의 의지.

네, 한 곡 더 전해드리고요. 3부에 오늘 라이브 초대석 정정환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용호의 노래 터리게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 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청학교당 성타원 김지선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가족 안창현, 안철용, 송혜선님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은 소리 밝은 세상 훈훈한 이야기
3: WBS
2: 원은 방송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0: 02731-734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0: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0: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6: 자, 3부 첫 곡은 이태호 씨가 데뷔할 때고, 이 초기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작품자가 정종택. 우리 트로트계의 중심을 이루어주신 분이죠. 정종택 씨의 작품인데, 오늘 이 첫 곡을 전해드린 부분들이 오늘 출연을 가수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하는 목요일 코너 라이브 초대석 함께 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답답한 가슴이 시원하게 들리는 보이스. 무대 위에서 넘치는 흥과 에너지를 선사한다. 라이브 무대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실력으로 2003년에 데뷔한 이래 꽃비어인 100년이든 1000년이든 그리고 듣기만 해도 절로 어깨춤이 나는 왕대포까지 대중에 늘 유쾌한 위로를 전해주는 가수다. 오늘 라디오 라이브 초대에서 함께할 비타민 같은 해피보이스 가수 정재하 씨를 소개합니다.
7: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타민 같은 가수 정정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조은영의 가요세상에서 저를 이렇게 거하게 소개하실 줄은 몰랐어요.
6: 네, 이런 거 할 때 쑥스러워요. 네,
7: 그냥. 근데 저도 오늘 쑥스러워야 되는데 안 쑥스럽네. 이거 뭘까요?
6: 그래도 뭔가 이게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정아 씨를 또 이렇게 은근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 시대적 부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예전에 들었던 노래들이 더 많이 애청해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 저 젊은 친구들을 너무 이쪽으로 이제 그 팬덤들이 가서 참 중견 가수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7: 저희도 사실 그런데요. 시대의 네. 흐름이 이런 걸 어떡하겠어요. 뭐 저희가 막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렇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한다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네.
6: 그래도 그 바탕을 깔아준 그 부분들은 네.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7: 그럼요. 당연하죠.
6: 그래서 TV를 보면서도 예전에 그 시절에 불렀던 가수들의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노래가 분위기가 완전히 맡겨져가지고
7: 네.
6: 네, 요즘 친구들이 그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상실감이 있어요.
7: 저는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네. 뭐냐면 사실 그 원곡 가수가 있고 네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곡을 부르잖아요.
6: 네.
7: 그런데 같은 곡을 불렀어도 원곡 가수를 네. 보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부른 그 곡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6: 네네.
7: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까지 완전히 바뀐 상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6: 네.
7: 아, 좀 저도 사실 좀 안타깝죠.
6: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그 음악을 듣는 기본이요.
7: 네.
6: 히트곡을 냈던
7: 네.
6: 그때 그 시절의 노래.
7: 네.
6: 그 느낌을 찾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7: 그럼요.
6: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원곡에 대한 부분들에 충실하려고 하거든요.
7: 네. 맞습니다.
6: 그 뒤에는 그 히트곡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개념이죠.
7: 그렇죠.
6: 네, 그래서 저는 그 우리에게 익혀졌던 그 노래들이 계속적으로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들 안 계시더라도 그분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네. 그 노래는 우리 귀에 계속 들려오잖아요.
7: 가슴에 남아있죠.
6: 네. 그 모습도 연상이 되면서.
7: 그렇죠.
6: 네. 우리는 그분들이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7: 그럼요.
6: 노래를 또 듣기도 합니다. 정정아 씨는 요즘에 또 뭐 물론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행사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많이 만납니다만 이제 가수분들이 또 다른 역할들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뭐
7: 그렇죠.
6: SNS를 네. 통해서 네네.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런 활동도 많이 하시죠.
7: 요즘 그 뭐랄까 저희가 정말로 네. 이게 공중파나 아니면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방송들을 많이 시작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하고
6: 쉬운
7: 있어요.
6: 건 아닌데.
7: 네. 근데 네. 어떻게 보면 네. 저 아직 살아 있음을 느끼는 그렇죠. 그게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일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하고
6: 그렇죠.
7: 있습니다.
6: 우리가 이제 가수분들이 네. 어디에 느끼냐면 노래 교실을 가잖아요.
7: 네.
6: 그러면 노래 강사분들이 이제 그 박수 물론
7: 대창을 해주고 네,
6: 대창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활력소가 좀 되고
7: 그렇죠.
6: 또 SNS를 통해서 나만의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응원해주면 힘이 나죠.
7: 당연하죠.
6: 네. 예. 근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까지 해결되면 참 좋은데.
7: 그러면 최고죠. 최고. 네.
6: 자, 정정아 씨가 이제 그 향토 가요제에서도 노래를 또 부르셨고 네, 네. 또. 근데 부모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본인 이제 선택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부모님이 하라고 할 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7: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너 가수해라 그렇게 하실 때 제가 노래 안 하겠다고
6: 그렇죠.
7: 가수 안 하겠다고 굉장히 반항을 했던 그 1인입니다.
6: 네,
7: 제가
6: 네,
7: 그런데
6: 네.
7: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하고 있어요. 제가
6: 그렇죠. 그 환경적 부분들이
7: 그러니까 가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버지가 저보고 너 처음에 노래하라 했을
6: 네네네.
7: 때 그때 정말 제가 열심히 했었다면
6: 네네.
7: 지금보다 훨씬 제가 발전된 모습으로 와 있지 않을까
6: 그렇죠.
7: 하는 그런 후회를 합니다.
6: 다들 그래요. 그 시기적 부분들이랄지 예, 그리고 그때 당시의 환경적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7: 그렇죠. 네.
6: 아무튼 뭐 우리나라의 그 작곡가로서 핵을 그으셨던 분이 또 아버님이셨고 또 지금도 이제 건강하시죠?
7: 사실 요새 아버지가 좀 건강이 안 좋으셔요.
6: 아, 그래요?
7: 예.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맞이하는 그런 아이고. 걱정이 아닌가 지금 생각 중이고요.
6: 네, 아니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정정덕 씨도 그렇고 임정수 씨도 이제 방송에 출연을 전에 이제 하셨었는데 오셨을 때 옛날하고 달라요.
7: 아무래도요.
6: 많이 달라요.
7: 아무래도요.
6: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저도 많이 변했는데.
7: 그러니까.
6: 누구나 다.
7: 예. 아니 국장님 저희도 변했어요.
6: 다 변해하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네. 우리가 이제 그 변하지 않는 목소리로 노래를 들어볼까요?
7: 아이고 변하지 네. 않는 목소리.
6: 예. 정정아 씨의 노래하면은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는 노래니까 이 노래부터 한번 출발해볼까요?
7: 준비하겠습니다.
6: 예. 네. 당신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흥얼거리시면서 오후에 나른함을 한번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0: 그렇죠. 네, 당신 때문에 흐르는 눈물인데 원망보다는 뭐 그래 받아들여야지 뭐. 자,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조은혜 가요세상 목요일 순서 라이브 초대석 정정아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현수 씨가 정정아 씨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 왕대포를 정말 좋아합니다. 불러주실 거죠? 아,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언젠가는 불러주실 날이.
1: 그럼요. 요즘 정말 그 반응이 뜨거운데.
0: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제 들으실 수 있어요.
1: 그렇죠. 네. 네,
0: 저희 방송에서만 못 듣는데.
1: 안타깝지만요. 네. 오늘은 좀 참아주시면
0: 네, 왕대포라
1: 가능하겠습니다.
0: 대포가 들어가서.
1: 대포 때문에 그런
0: 왕대포죠,
1: 거였어?
0: 왕대포. 예, 그 내용들이 네. 심시해서. 예쁜 목소리 정재아 가수님 반가워요. 이준호 씨. 예. 독산동의 한양님이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요 하셨고요.
1: 고맙습니다.
0: 에, 미운 사랑 진미령 씨의 노래. 에, 그리고 황용우의 노래 늘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시흥의 공철대 제일 이뻐하시는 분이 점심시간에 잠깐 짬 내서 회사 옥상에서 따뜻한 햇빛 맞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높고 푸름이 완연한 가을 하늘입니다. 오후 업무 시작하자마자 라디오와 한몸이 되었습니다. 신경의 가을사랑 듣고 싶네요 라고 신청을 해 주셨고요. 자, 요즘 가을을 좀 느끼죠?
1: 가을을 갑자기 이제 시끄러워졌어요. 밤에 귀뚜라미가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 그죠. 그리고 매미 네. 소리가 좀 줄어들고 귀뚜라미 네, 네. 소리가 많이 들리고 하늘을 딱 올려다봤는데 어머 네. 좀 하늘색이 저렇게 예뻐요.
0: 그렇죠.
1: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색.
0: 야, 오늘은요. 네. 저희 이제 그 방송 옆에 이제 방송국인데 네. 네, 우리 옆으로 나가면 스튜디오에서 네. 하늘이 그 구름이 촥 이렇게 길에 나듯이 네. 번지든 그런 영상들이 촥 잡히더라고요. 야, 그 비행기도 오늘따라 높게 뜨더라고요.
1: 그 비행기 네. 높게 뜬 그 모습까지 지금 다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0: 네. 야, 완전히 높이 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하늘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 계절은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1: 저는 일단 봄, 가을을 좋아합니다.
0: 아, 누구나 다 봄, 가을을 좋아하긴 하는데. 짧아.
1: 그렇긴 한데.
0: 짧아요.
1: 짧아요. 요새는 예. 봄이 금방 실종돼버리는 예. 것 같아요.
0: 가을도 이제 금방 겨울이에요, 이제.
1: 그죠? 네. 예.
0: 여름까지 지금도 여름인가 가을인가 긴가민가 하면서 가을로 이제 접어들었다 생각하는데
1: 네.
0: 요 순간이 딱 지나잖아요. 감기 콜록콜록하고 기침 몇 번 하고 나면 두터운 옷을 입어야 돼.
1: 그러니까 그 옷도 지금 문제인 게 네. 여름 그 반팔 있잖아요. 네, 네. 그걸 길게 입고 한 일주일 정도 네. 긴팔 입고 나면 이제 겨울 옷 꺼내야 네. 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 옷이 가장 안 팔릴 때가 봄, 가을. 겨울 거든 여름 거든 확실하잖아요. 네.
1: 그렇죠.
0: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봄에 입은 거 가을에 입을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두 번 입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조금 그렇지만.
1: 네네.
0: 근데 겨울 옷은 또 옷값이 비싸잖아요.
1: 옷값도 비싸기도 하지만요. 맞아요. 보관 자체가 힘들어. 옷이 네. 워낙 두툼하고.
0: 네. 세탁비도 비싸고.
1: 한두 벌만 있어도 옷장이 꽉 차는 것 같고. 네. 그렇죠.
0: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뭐 옷을
1: 네.
0: 그 입을 수 있는 여름이 좋아.
1: 아, 여름에. 네,
0: 돈 안 들잖아요.
1: 아, 돈이 안 들어요? 네.
0: 그리고 이제 더워도 네. 부채하면 돼. 근데 겨울에는요.
1: 네.
0: 안 돼. 무조건 따뜻하게 뭔가 해야 돼.
1: 막 껴입어야 되고.
0: 네.
1: 그렇죠.
0: 네. 옷도 여러 벌 입어야 되고.
1: 네.
0: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걱정이 돼. 차라리 여름이 좋아. 덥더라도. 아이고, 이런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자. 그 애창곡들 네. 많죠.
1: 많죠.
0: 불렀던 노래도 많잖아요. 커버곡으로도.
1: 제가 그리고 최근에 그 작업을 한 게 있는데요.
0: 네네.
1: 우리 선배님들 노래 중에 네. 한동안 이렇게 방송이나 어디 매체에서 못 들으셨던 곡들이 있어요.
0: 네네네.
1: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들어보면 나도 저 노래 아는데 네네네. 하는 곡들. 그래서 그 곡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찾아서.
0: 그렇죠.
1: 통기타 한 대만 가지고 통기타 버전으로 음악을 새로 만들어서 제가 거기다 제 목소리를 입혀서 한 곡 한 곡
0: 네.
1: 그 플랫폼에다 이렇게 한 곡씩 한 곡씩 올리고 있죠. 네. 그 중에 유난히 또 여러분들이 많이 네. 아껴주시는 곡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럼 그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모니서 또 왔네?
1: 오늘 그 곡 준비해 왔는데요. 네네네. 아, 이 곡은 제가 어디 이렇게 공연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 노래 세 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네네. 한 곡을 빼고 이 노래를 중간에 보내드리면서 그럼요. 여러분 같이 하시죠? 그러면 완전 네. 떼창을 하는 거예요.
0: 라디오 분위기에서는 최고지.
1: 그렇죠. 네. 아니, 현장에서도 그래요.
0: 아, 그래요? 네. 네. 일단 그러면 못 잊어서 또 왔네. 네. 못 잊어서 또 왔네. 가볼까요?

0: 이상열 씨의 팬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전에 지금도 이제 뭐 활동을 안 하지만 그 이상열 씨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활동이 중단됐던
1: 네, 맞아요.
0: 그때 그랬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랬던 네.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그 노래들이 난이야.
1: 맞아요.
0: 뭐 또 비 뭐 비에 대한 뭐 뭐 있잖아요. 뭐 많아요.
1: 이상열 씨 히트곡이 꽤 많아요, 많이 쳐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저의 감성에 맞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이 곡을 네. 이렇게 기타 버전으로 네네. 하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0: 이 노래를 네. 엄청 좋아해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이 노래 네네. 보내드리면 다들 좋아하세요. 네,
0: 따라 부르시죠.
1: 다들 이렇게 흔히 말하는 떼창을 하십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네. 그 행사장에 가면 어르신들의 노래를 부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해요. 그 행사 주관하시는 분들이. 그런데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네. 옛날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좋아해요. 막 댄스 빠르고 막 이런 노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옛날 노래를 딱 불러주잖아요. 네. 박수 나고 따라 부르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입견이 네. 무조건 행사는
1: 무조건 빠른 노래
0: 빠르고 춤추고 댄스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내려와서 막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감성적인 노래가 그 조용한 가운데서 네, 네. 따라 부르고 함께 생각하고 눈 먼산 보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곡이거든요.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공연장에 나가서 중간에 이렇게 처음에 네네. 느린 곡을 하나 하겠다고 하면 처음에는 다들 좀 그래서요. 그러다가 이 노래를 딱 하고 났을 때 그 현장 반응은 한 시대를 같이 그럼요. 공감하는 노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막 같이 따라 부르시고 막 박수 주시고 하니까 분위기가 그럼요.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0: 그러니까 브릿지적 부분들의 가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빠른 곡 할 때 탁 이 잔잔하게 네. 뭔가 촥 메시지를 주면 더 와닿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데, 네. 모니에서 또 왔네. 잘 들었습니다. 그, 시로시로가 뭐예요? 노래가. 시로시로가 뭐예요? 시로시로도 아니고, 시로시로가 있어요?
1: 아니, 문자 올라왔어요?
0: 네. 그 불러주시나요? 라고. 정대화님. 그 뭐예요?
1: 아니, 제 노래 중에. 네. 당신 때문에 말고 정 때문에라고 곡이 있는데요. 네. 이 곡 중간 가사가 싫어 싫어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싫어 싫어가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막 입에서 옮겨 다니다가 싫어 싫어가 싫어 싫어 이렇게 보냈는데 네. 제목을 싫어 싫어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난 이게 뭔가 그것도 싫어 싫어도 아니고 네. 싫어 싫어로 얘기해 네. 주시니까 이게 뭐지?
1: 오늘 아마 제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하지 않았나 싶어요.
0: 그래요. 네. 네. 기다려 보세요. 네.
1: 싫어 싫어를.
0: 정정아 씨 반가워요. 김으로 씨가 오랜만에 또 정정아 씨 예, 반갑다고 주셨고요. 이준호 씨가 예쁜 목소리 정정아 가수님 최고 가수예요라고.
1: 고맙습니다.
0: 정정아 씨는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그렇죠.
1: 안 예쁜 데가 없네요.
0: 그렇죠. 큰일이야. 네. 성격도 예쁘고.
1: 아, 감사합니다. 네.
0: 그 장녀시죠?
1: 네.
0: 네. 그 장녀 같은 느낌도 있고.
1: 네.
0: 뭔가 듬직한 군인 같은 느낌도 들고.
1: 네, 맞아요. 예. 그 근데, 제가, 예. 제가 꿈이 예. 이제 남동생만 셋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군대 가는 게 저의 꿈이었고 갔었으면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아직도 막 있어요. 저한테. 물씬 물씬 나 군대 가면 정말
0: 계획적이고,
1: 잘했을 거야.
0: 계획적이고 네. 절도적이고.
1: 네.
0: 절도가 아니고 철도적이고 네. 뭔가 딱딱 부러지게끔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을 또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단 뭐 가수로 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자 좋은 영화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에는 라이브 초대석으로 꾸며드리고 있고요. 물론 4부에서도 정정아 씨의 노래 많이 많이 불러드리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불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 발전 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불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오늘 목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원시원한 파랑이라 이쁘십니다라고 하셨나요?
3: 파랑?
2: 예, 파란색.
3: 아, 네네.
2: 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예. 저희가 이제 그 SNS로 너튜브를 통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어, 네. 보이는 라디오로. 그리고 이제 또 토요일에 저희가 편집을 해서 TV 프로그램으로 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라디오도 들으시고 너튜브로도 보시고 또 TV, 원음방송 TV를 통해서 영상으로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그냥 너무 감칠맛이 나서 좋다고 네,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년이든 1000년이든 듣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시네요. 오, 정정화 씨 하면 또 100년이든 1000년이든 안 들을 수가 없죠.
3: 그 곡도 그 많은 분들이 참 아껴주시는데요.
2: 네, 네, 네, 네.
3: 이거 원래 그 남자 가수에게 주려고 하다가 가이드를 부를 사람이 없어서 제가 불렀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하고 있네요.
2: 원래, 네. 원래 그래요.
3: 그 희한하게.
2: 가이드곡을 하잖아요.
3: 네.
2: 근데 이제 가이드곡을 했는데.
3: 네.
2: 예, 그 이제 받는 분이.
3: 네.
2: 잘하면.
3: 네.
2: 그분이 가져가는데
3: 네.
2: 일단 맡겼잖아요. 근데 그분이 조금 그래 그러면 가이드분이 그냥 갑시다. 뭐 작곡가 작곡자들이
3: 그냥 갑시다. 네. 이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이게 뭐야 제가 가이드를 딱 불렀는데
2: 네.
3: 원래 진짜 남자 가수분들 드리려고 하다가 네, 이제 가이드를 네. 제가 불렀는데 네. 뭐라 그러냐면은 네. 아 본인이 잘하네 본인이 해 네, 이제 네, 이 소리 듣고서는 아 그냥 그럴까 네. 하고 이제 한
2: 아니,
3: 거죠.
2: 딱 아니, 뭐, 본인 건데.
3: 그래, 맞아.
2: 예,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쪽은. 그러면 이제 그쪽은, 뭐야.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 네.
2: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만든 옷이잖아요.
3: 그런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그 부르기 전에는 모르지만, 불러보면 네. 색깔이 나오니까.
3: 네.
2: 왜 정정할 수 있겠지, 이제.
3: 그래, 언급결에 제가 부른 네네. 그 노래가 네. 그렇게 몇 곡 되네요. 가이드 그럼요. 불렀다가 제가 하는 곡.
2: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3: 네.
2: 그 가이드를 했다가 본인 곡들이, 왜냐면 이부 보면
3: 네.
2: 딱 어울리니까.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주인을 찾는 데 있어서 3회, 4회 정도 가수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3: 네.
2: 그때는 왜 그러냐면 그 자기 옷이 아니기 때문에.
3: 불편한 거죠.
2: 예, 뭔가. 불편해서 빨리 벗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또 입어보고 또 안 맞으면 또 다른 사람이 입어보고 하다가 이제 정말로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3: 맞아요.
2: 예,
3: 맞아요.
2: 그때 이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조항조 씨의 노래도 그 사랑 뭐 사나이 눈물도 그러고 뭐
3: 남자라는, 그
2: 남자라는
3: 이유?
2: 이유로도 그러고 뭐 다 그랬잖아요. 네. 계속 뭐 한 세네 곡 그 다음에 회전수가 있었잖아요.
3: 그렇죠. 네. 네.
2: 자, 100년이든 1000년이든 이 노래 한번 또 정정아 씨스럽게 또 들어볼까요? 색깔 있는 100년이든 1000년이든 네. 정정아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0: 백년이든 천년이든, 네,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그 작품자가 누구세요?
1: 작품자가 지금 저의 매니저신
0: 그러셨군요.
1: 저분이 네. 작사 작곡을 하셨고 아. 그래서 남자 가수 주겠다고 찾다가
0: 그래서
1: 네.
0: 그 백년이든 천년이든 말고 또 다른 곡들은 또 어떤 곡이 있어요?
1: 직접 쓰신 곡이요? 네.
0: 많죠.
1: 많죠.
0: 정정아 씨 곡은 거의 다 쓰셨나요?
1: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 당신 때문에 작사, 아, 그다음에 제 데뷔곡 코올리게 작사, 오라지 작사.
0: 다 잘 나가는 노래인데.
1: 그리고 네. 그다음 조금 있다가 들으실 그 시로시로 아. 그 곡도 작사.
0: 네네.
1: 그리고 불혹의 나이에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은 작사 작곡까지 다.
0: 아 그래요?
1: 네.
0: 원래는 음악 활동하셨잖아요.
1: 원래 노래하셨었죠.
0: 네. 근데 노래를 지금 활동을 안 하시나요?
1: 가수로서 본격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뭘 하느냐면 네. 제가 신인 가수로 키우고 있습니다. 저분을.
0: 아.
1: 이제 노래를 하셔라.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막 부채질해가지고
0: 네네네.
1: 본인이 쓴 곡에다가 직접 네. 노래를 불러서 그 곡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0: 올려서 이렇게
1: 네, SNS로 네. 소개를 드리고 있죠.
0: 그래놓고 이제 바뀌어지면 안 되는데.
1: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0: 일단 변하실 수 있어요. 또.
1: 그럼요. 훨씬 아, 변할 수 있어요.
0: 그럼 뭐 부르고 있으면 내가 가서 딱 마무리만 딱 해주면 되니까.
1: 저만 이제 네. 저기 이 금고만 들고 가면 되지.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프로그램에 가서 노래만 부르시면 되고.
1: 그렇죠. 네. 네.
0: 나머지는 이제 앞에 네. 분위기 띄우고 네 그러면 되니까.
1: 맞아요.
0: 부록의 나이에 이 노래를 만드셨나요 그러면?
1: 그렇죠. 예, 작사 작곡.
0: 부록의 나이면 한참 전에.
1: 이 곡도 한 10여 년 전에 네. 그 우리 가수 조용희 선배님 계시죠. 아담하고 굉장히 그렇죠, 예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하고 이렇게 어떤 그 그분 운영하시는 가게 그 선배님 가게 갔다가 저 누나 옛날엔 진짜 예뻤는데
0: 네.
1: 4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 누나가 얼마나 더 그 시절이 이렇게 갑자기 네. 막 생각이 나면서 순식간에 네. 가사와 곡을 썼대요. 10분 안쪽에.
0: 그분 심수봉 씨의 노래를 많이 불렀던 분이거든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곡도 누군가를 가이드를 네. 제가 불러서 누군가 주인을 찾다가
0: 그러니까.
1: 제가 하고.
0: 왜냐하면 가이드 필요하거든. 그래야 그분들이 듣고 오 좋아요. 근데 이제 또 작곡가들이 노래를 부르면 아니 근데 저 작곡가님은 그럼 괜찮은데 다른 작곡가들이 부르잖아요. 그럼 그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 근데 이제 전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네. 저기 저 밖에 계시는 네. 저분도 주변에 이제 제가 있으니까 네. 뜻만 하면 저보고 가이드 불러달라 그러니까. 그래요.
0: 가창무예 받으세요.
1: 안죠. 네.
0: 가창무예를 확실하게 고구려 받지 말고 가창무예를. 자 그러면 부록의 네. 나이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네. 완전 가을 분위기 납니다.
0: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네. 잔잔하게 네. 부록의 나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0: 크록의 나이였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항상 청춘처럼 또 하루하루가 이제 더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세월의 흐름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생활이 좀 바빠진 것 같은 분들이 더 많아요.
1: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록은 네네. 마흔이잖아요. 네. 지금 마흔은 부록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완전 청춘이죠.
0: 청춘이에요. 청춘.
1: 그리고 50을 넘어서 60 가까이가 네네. 돼야 요즘은 부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이제 그 정년도 연장이 네네네네. 되고 우리가 그 청년의 기준이 네.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몸도 많이 건강해지고 네네. 예전에 비해서 나만 열심히 움직인다면 나의 건강을 내가 지킬 수만 네. 있다면 더 즐거운 삶을 오래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0: 무료하게 생각하지 않고 즐기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나 다 살았어 이러면 끝나.
1: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음이.
0: 나 다 이제 뭐 아, 내 뭘 되겠어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1: 그렇죠.
0: 내리는 순간 네.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계속 뭔가 찾으면 바빠요. 엄청 할 게 너무 많아.
1: 일거리가 엄청 많아. 그렇죠. 네. 그렇죠.
0: 근데 네. 이제 돈은 안 되지만 바쁜 거는 엄청 많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바쁘게 하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그냥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함께 하면서 즐기시는
1: 맞아요.
0: 그런 모습이 뭐 지금의 선택 지로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1: 네.
0: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나이들이 이제 많이 드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네네. 그러면 그냥 그걸 즐기는 거지.
1: 어떻게 보면 지금 네. 그 세월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오잖아요.
0: 네.
1: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그럼요. 따라서 인생의 길이는 달라진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하게 되죠.

0: 새로운 곡으로 중복되지 않고
1: 네.
0: 좋잖아요.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뿌요뿌요 뭐 이런 개념으로.
1: 심지어는 네. 그 우리 저 노래방 가시잖아요.
0: 네.
1: 노래방 가서 싫어 검색을 하신대요. 안 나오지 당연히.
0: 왜냐하면 그런 경우 많아요. 가사로 더 유명한 노래들이 많아요.
1: 네, 제목보다.
0: 예, 그래서 다 그거로 찍잖아요.
1: 네.
0: 뭐 그런 경우에는 고려를 해봐야 돼. 그리고 이런 가수들은 이제 캐릭터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나는 어떠한 가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확실히 줘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러면 이름도 그렇게 이제 따라가야 줘야 돼야 되고
1: 네.
0: 뭐 노래도 그러고 뭐 여기 이제 연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정아 씨는 싫은 게 아니라 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 긍정적 마인드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아서
1: 네.
0: 싫어 이러면은
1: 네.
0: 한번 싫어 해보세요. 근데
1: 몰라잉 싫어 이거지. 아니 근데 노래 네네. 가사에 딱 곡이 싫어가 나오는데 그렇게 저는 그 부분이 임팩 있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엄청 거기를 싫어 이렇게 들으시네요.
0: 그래요. 누가 그 포인트를 찾아서
1: 네.
0: 그 만들어 주고 고인의 쇼츠적인 부분들이 거기 강해지면 그게 히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작은 정으로. 작은 정은 좀 작아.
1: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가는 제목이죠.
0: 예. 그래서
1: 네.
0: 예. 그냥 싫어로 가든지.
1: 와 진짜 바꿔 달라나? 진짜?
0: 가볼까요? 네, 네. 작은 일단 제목은 지금까지의 제목은 작은 정입니다.

0: 참 빨리 지나갑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도움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면요. 고유가 시대에 도움 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요 상품권 있습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또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젠 베이커리에서 마늘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 기분 좋은 해피바이러스 덕분에 오늘 3, 4부 시간도 활기차게 마무리가 되었겠죠. 네, 어떠셨어요?
1: 저는 오늘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우리 원음 네.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면서 싫어도 소개를 드리고요. 그렇죠.
0: 네, 네. 헷갈려 지금 당신 때문에 작은 정
1: 정 때문에
0: 정 때문에 뭐
1: 작은
0: 헷갈려.
1: 정 싫어까지 네, 다 한국입니다. 네. 한국인데 이렇게 제목이 많네요.
0: 그러니까 싫어. 아니 그냥 정 때문에 가요. 그냥. 정 때문에로.
1: 아 진짜 근데 네. 그 노래방 가셔서 진짜 시로시로 검색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0: 그럼 고생만 하죠.
1: 깜짝 놀랐어요. 네.
0: 자 오늘 하루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은 정정화 씨의 노래 가사처럼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시원하고 기분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정화 씨.
1: 네.
0: 가시는 길 편하게 가시고요.
1: 네.
0: 네. 다음에 또 오세요.
1: 아니. 벌써 가야 된다는 게 늘 아쉬워요.
0: 가야 돼요.
1: 이제 조금 노래 할 만하니까 그러니까. 가네.
0: 저는 내일 다시 올 거지만 정정아 씨는 내일 안 올 거죠?
1: 내일 저는 네. 다른 가수 초대 안 하시나요? 내일?
0: 내일은 그냥 빠르게 달려가는 노래.
1: 빠르게.
0: 네, 신나게 달립니다.
1: 네네.
0: 자, 정정아 씨 다음에 또 뵙기를 약속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반가운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마지막 곡 꽃비의 첫사랑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거룩한 이름 임봉주, 박상진, 손기찬 독립운동가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합동위령제가 열립니다. 오는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울산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진행되며 교산 이성택 종사의 설법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시작, 선열들을 향한 감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박상진, 송기찬, 임봉주 독립유공자 유족회가 주최하고 원불교 울산지구가 주관하며 WBS 원음방송 월간원광 바바카멜이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꼭 고요한 산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는 이 순간이 바로 고요한 선이 되니까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나 자신에게도 온전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 당신의 지 하루가 조용히 기대어 쉴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언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부산 어는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FM 104.9,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은 FM 97.9, 대구 경북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늦은 오후, 남은 시간도 마음의 쉼터에서 가장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함에 하늘에서 먼저 시험해 보는 이치가 있나니 보통 사람도 하루 인부만 부리고 1년 머슴만 두려워하여도 그 자격과 신용을 먼저 보거든 하물며 천하 대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리요.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이 시험에 잘 통과하도록 조심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1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0: 마음의 쉼터.
1: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내 마음의 온전한 휴식처 원음 방송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성인가요와 더불어 원불교 법문 말씀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반가운 음악들과 함께 여러분의 오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공부를 할 때에 육신을 돌보지 않고 너무 독공을 하여 몸을 상한다거나 또는 육신만 위하고 공부에 방종하는 사람은 다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자기의 정신과 육신의 정도를 보아 능히 놓고 능히 잡을 줄 알아야 병 없는 공부를 성취하리라.

여러분께서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부산 원음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성인 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FM 104.9,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은 FM 97.9, 대구 경북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늦은 오후, 남은 시간도 마음의 쉼터에서 가장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위주로 균등사회가 되겠는가? 공도정신이 골라져야 균등사회가 되고 투쟁 위주로 평화세계가 되겠는가? 은혜를 서로 느껴야 참다운 평화세계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19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나누어 주신 온기 덕분에 참으로 고맙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내 마음의 온전한 휴식처.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어느 날 아빠와 아들이 야외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들이 이름 모를 풀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 풀은 뭐예요?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응, 잡초야. 아들이 또 다른 풀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 풀은 뭐예요? 아빠는 답했습니다. 응, 저것도 잡초야. 그러자 아들은 의아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모든 풀이 다 잡초예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잡초란 무엇일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야생종자 전문가인 강병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그게 바로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 역시 잡초가 되며, 산삼이라고 해도 엉뚱한 곳에 나면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 내린 곳이 다를 뿐입니다. 모든 풀은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네, 강병화 교수의 말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게 있을까요? 풀이냐 꽃이냐,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은혜를 발견한다면 천지 만물이 다 보물이 아닐까요?

0: 산울림의 너의 의미였습니다. 야생종자 전문가 강병화 교수님의 말씀, 아무리 산삼이라도 엉뚱한 곳에 나면 잡초다라는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잡초는 제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모든 풀은 다 이름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잡초라고만 부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 존재하는 것이죠.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소외받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둥둥 가족분들이라면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바라보고 만물을 포용하면서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여러 종교인들이 함께할 현장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원도 화천에서 여러 종교인들이 종교 간 대화를 넘어 예술로 하나 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립니다. 종교 간 대화 모임인 코리안 아슈람과 나봄명상예술원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를 주최하는 분은 그리스도교 신학, 중국 철학, 인도 철학까지 공부한 종교 간 대화의 선구자 이명권 교수님입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명권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한국인 중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성별, 인종, 종교, 정치 성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혐오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2명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온라인에서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 번 꼴로 혐오 표현을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31%로 나타났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정치 성향, 출신 지역, 성별 순으로 많았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적인 표현을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

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함부로 표현하는 것. 여러분도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혐오나 미워하는 마음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종경 요훈품에는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미움은 미움을 이길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에 의해 풀어지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에만 풀어진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다. 유교의 공자님은 미움이 없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오해와 미움을 깨끗이 씻어내어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며 서로 의좋게 지낼 수 있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요한 1서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미움은 상처를 준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는 제 손으로 제 가지를 꺾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이들을 베어버린다. 서양의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는 미움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한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애정은 생리적으로 강하고 미움은 생리적으로 약하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피는 매우 나쁜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산종사 법어 운심편에는 미움은 미움으로 돌아온다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사랑할 것이요 내가 미움받지 않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이니라. 과거에는 인과가 시간과 공간을 두고 먼 인연으로 찾아와 해원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두지 않고 가까운 인연으로 찾아오게 되므로 해원하는 일이 한결 쉬워졌으니 오직 달게 받을 뿐 갚지는 말라. 네,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데 어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까? 원불교의 상징인 동그란 일원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천지 만물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도 감사와 사랑으로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만국음악으로 피아노 스케치의 시간의 흐름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 나갑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가톨릭 최초의 생태 회칙입니다. 회칙이란 교황의 최고 권위를 지닌 문서로 가톨릭 교회 전체와 모든 신자들에게 전달되는데요. 이 회칙은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인 지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인류 공동의 생태적, 윤리적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의 주된 내용은 인간의 탐욕을 지적하며 생태적인 회심을 강조하고 모두가 연대해서 행동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가톨릭 최초의 생태 회칙,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의 이름, 이것의 제목을 맞추시는 겁니다. 보기 드리죠. 1번 평화를 주소서, 2번 찬미 받으소서. 자, 가톨릭의 생태 회칙입니다. 이 회칙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 권위를 지닌 문서여서 가톨릭 교회 전체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다 읽어봐야 되고 반드시 따라야 되는, 예, 그런 권위가 있는 문서입니다. 생태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 전환을 이루고, 네, 그리고 이제 가톨릭 전체가 기후 위기라든지 또 환경 파괴에 대응하는 그런 기조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2015년부터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에스뚜입니다. 꽃.

0: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1: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여러 종교인들이 함께 할 현장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강원도 화천에서 여러 종교인들이 종교 간 대화를 넘어 예술로 하나 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립니다. 종교 간 대화 모임인 코리안 아슈람과 나봄 명상 예술원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를 주최하는 분은 그리스도교 신학, 중국 철학, 인도 철학까지 다양한 종교를 공부한 종교 간 대화의 선구자 이명권 교수님입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명권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화천에서 코리안 아슈람과 나봄 명상 예술원이 함께하는 예술 축제가 열리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코리안 아슈람 창립 23주년하고 나봄 명상 예술제가 한 13회를 기념해서 두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연합 예술제입니다.
1: 예.
2: 그래서 이름도 코리안 아슈람의 코아와 나봄의 봄을 합쳐서 코아봄 예술제, 예술축제라고 했습니다.
1: 예.
2: 그래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도 화천의 나봄 명상 예술원에서 열리는데요. 첫날에는 그 명상춤, 그 다음에 색소폰, 신앙송, 신노래, 뭐 성악, 기타, 뭐 판소리, 하모니카 모두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다음날에는 요가 명상, 걷기 명상, 차 명상, 걷기 명상 이어지면서 화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 팜 파티도 있습니다. 농산물도 같이 함께 나누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종교와 예술, 명상과 자연,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교수님도 함께 오고 이장님도 함께 오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함께합니다.
1: 네, 교수님께서는 종교 간 대화를 넘어 종교인들이 예술로 하나 되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2: 예, 우리 코리안 아슈람이 지난 23년 동안 추구해온 중요한 그 정신이 바로 종교 간 대화와 예술, 예술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 허, 비움, 시, 나눔, 교라고 하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진선미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최상용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풍류적인 그 한삼멋의 차원하고 그런 삼위일체적인 관계가 모든 종교 속에 이미 예술적으로 하나 되어 나타난다고 봅니다.
1: 네.
2: 그래서 먼저 자기 생각과 종교적 그 아집을 끼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또 이웃과 나누고, 그 다음에 종교와 서로 사람, 종교와 종교, 인간과 저 자연이 서로 사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종교 길을 저희들은 끼우고 나누고 사귀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거를 예술적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리고 이번에는 명상과 함께 같이 음악과 함께 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 네. 종교를 두루두루 잘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 종교인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1: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종교 간 대화의 선구자신데요. 그 이력이 참 특별하시잖아요.
2: 네.
1: 그리스도교 신학, 중국 철학, 인도 철학까지 하셨는데요. 그 시작은 그리스도교 신학이었죠?
2: 네, 그렇습니다. 연대에서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신학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이제 깊이 공부하면서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진리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만 얘기될 수 있는가? 인류의 다른 위대한 종교 전통에서도 그런 궁극적 진리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떠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공부하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더 깊이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부처와 공자와 노자, 그리고 인도 현자들과 대화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 예.
2: 그것이 제 비교 종교 연구의 출발점이었죠.
1: 그리스도교 신학을 하면서 이웃 종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죠.
2: 네,
1: 그래서
2: 그렇죠.
1: 그 다음으로 동국대학교에서 인도 철학을 하셨어요.
2: 예.
1: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그래서 이제 대학원 시절에, 감신대 대학원 시절에 그 변선한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인도 기독론이라는 강의를 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 기독론이면 그리스도론인데 거기 인도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수업 시간에 자네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하려면 불교를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 예.
2: 그래서 제가 바로 동국대 대학원에 가서 이제 불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스승이 인도 철학에 있어서 그분한테 물었더니 아 인도 철학을 공부하면 불교도 같이 공부한다. 아 그러니 인도 철학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인도 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결국 그 베다와 우파니샤드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라든가 궁극적 실재인 브라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을 하게 되었어요.
1: 그런데 예.
2: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종교들이 전혀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서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학과에서 비교종교학으로 또 박사학위를 하게 됐습니다.
1: 예.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으로 가서 또 중국 철학을 하셨죠?
2: 네네.
1: 예,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2: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상을 공부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인도도 동양 사상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불교도 거기서 났으니까 동양 사상의 깊은 뿌리가 인도 사상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인도 사상이 중국에 와서 토착화 되는 과정에는 노자 사상이 이제 바탕을 해서 계기불교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제가 길림대학교에 가서 중국 철학을 공부한 것도 원래는 길림사범대학교에 이제 가서 제가 교환교수 자격으로 갔었는데 간 김에 이제 길림대학교에서 그 중국 철학으로 특히 노자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1: 예.
2: 그러다 보니 이제 노자의 핵심 사상이 도잖아요. 그래서 노자의 도와 세계 성현들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하게 됐죠.
1: 네.
2: 결국 그 과정에서 예수와 노자가 전혀 다른 문화시대에 살았지만 너무나 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이죠.
1: 예. 이렇게 여러 종교를 공부하시면서 원불교를 공부할 기회는 없으셨나요?
2: 네. 원불교는 너무나 또 제가 이전에부터 관심은 가졌지만 제가 인도 쪽으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암베드카르라고 현대인도 불교입니다. 그 현대인도 불교와 암베드카르라는 것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이 1891년생이에요. 그래서 소태산 선생님과도 동일한 1891년생이고 그리고 암베드카르는 불교를 네오 부디즘이라 인 인디아 인도의 신불교 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사회 복지 차원에서 불교를 해석한 사람이에요. 그 초대 법무부 장관이 인도에서 되지만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서 그래서 이제 같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출생이나 그 당시의 그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전통 불교에 대한 한국 불교를 이제 새로 만드신 그러한 그 복지 차원에서 만드신 이 이념들이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아서
1: 네.
2: 개인적으로는 원불교의 그 사상을 개인적으로는 제 공부를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비교 사상 측에서 소태산과 암베드카르를 언젠가 제가 한 번은 꼭 논문을 한 번 더 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1: 네. 그 원불교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여러 종교를 공부하시고 나서 원불교를 네. 접했을 때 아, 다 통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끼셨겠어요?
2: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 종교를 공부하면서 얻은 생각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길은 서로 달라도 진리를 향한 인간의 마음은 서로 통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론상 진리와 또 이 세계 다른 여러 종교들이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 그 길은 다르지만 찾아가는 길은 결국은 인간 해방의 길이다.
1: 예.
2: 궁극적으로는 종교는 궁극의 길을 묻는 거지만 초월적인 이 죽음을 넘어서는 초월의 문제를 다루지만 동시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포월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사랑, 불교에서는 자비, 뭐 유교에서는 인, 노자는 뭐 자애와 무위, 이런상 진리로 다 이런 것들이 통한다.
1: 예.
2: 그래서 교리인 표현과 교리는 다르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그 결국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이웃과 생명을 사랑하고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 이런 것이 결국 종교가 가지는 공통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불교의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진리는 말로 표현하기보다 마음으로 통하고 또 예술로 느끼고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1: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런 자리도 열고 계신 거겠죠?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사의 중요한 의미도 바로 거기 있다고 보고요. 종교 간 대화에는 사실은 말과 논리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그보다 음악이라든가 한국의 노래, 또 한 시 한 편, 또 차 한 잔, 함께 걷는, 또 이 침묵, 이런 것이 100마디 말보다 깊은 대화가 되지 않나.
1: 예.
2: 바로 이심전심이기도 하고, 노자 도덕경 천말에서도 노가도 비상도, 맹가명 비상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예술이고, 또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도 그 언어 너머의 세계는 그 시적인 상상력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1: 네.
2: 비트겐슈타인도 그 언어 너머의 세계에선 침묵하는 거고 그 침묵의 자리가 또 시적으로 표현되는 게 소리,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 더 나아가면 몸으로 나타내는 춤이기도 하고요.
1: 예.
2: 그런 차원이 예술의 경지라고 봅니다.
1: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여러 종교를 다 두루 공부하시고 종교 간 대화를 넘어서 예술로 어울리고 하나가 되는 이 코리안 아시람을 만들어서 올해로 23주년이 됐다고 하셨죠?
2: 네, 그렇습니다.
1: 네. 자, 이 코리안 아시람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동안 좀 함께 해 왔어요?
2: 네. 뭐 처음부터 우리는 특정 종교를 하나로 이렇게 뭐 통합한다거나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종교의 정체성을 그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다른 종교의 지혜를 존중하고 또 배우자는 열린 어떤 종교 간 대화 공동체입니다.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과 학자 또 수행자 그리고 예술인 그리고 명상인 그러면서 생명과 평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름을 그 없애는 화합 이런 게 아니고 다름을 존중하는 화합 네, 이런 차원이니까 정원에도 보면 한 종류 꽃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꽃들이 함께 피어날 때 더 아름답듯이 종교도 각자의 그 고유한 향기가 있고 색깔을 가지고 함께 할 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그런 전통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네. 이웃 종교 성직자분들, 목사님, 네. 신부님, 교무님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네. 자, 이번 주 토요일 화천에서 종교 간 대화와 예술의 한마당 행사가 열리는 거죠. 누구나 참여할 네.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함께하면 좋을까요?
2: 네, 이번에는 뭐 특별히 종교와 관계없는 일반인들도 모두가 함께하고 예술과 음악이나 명상 또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올 수 있고요. 지역 공동체와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2: 그래서 화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 또 팜파티, 이 농촌 문화 먹거리도 나누니까 오셔서 축제 자리에 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2: 누구든지 함께하고요. 뭐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니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네.
1: 자, 이번 주 토요일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는 종교 간 대화와 예술의 한마당 행사 소식 코리안 아시람 대표 이명관 교수님께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아, 고맙습니다. 네.
1: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상 이성진입니다. 우리가 함께

0: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입니다. 지금 숲을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숲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숲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그 숲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1: 원불교 환경연대 김선명 교무입니다. 일체의 만물은 우리에게 직접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체 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2: 천지교 창조보전연대 양희석 신부입니다.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참미바드소소라는 회칙에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노아처럼 행동하는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자연환경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의 교리나 용어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찬미 바드소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카톨릭 최초의 생태 회칙 찬미 바드소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칙이란 카톨릭 교회 전체와 모든 신자에게 전달되는 교황의 최고 권위를 지닌 공식 문서입니다. 신앙과 도덕, 신학적 교리 해석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환경, 인권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카톨릭의 공식 입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생태 회칙 찬미 바드소서는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인 지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인류 공통의 생태적, 윤리적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찬미 바드소서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 문제를 단순히 자연 보호나 과학기술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 파괴나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입는 이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생태 문제가 곧 사회 정의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 회칙의 주요 내용은 인간의 탐욕을 지적하고 생태적 회심을 강조하며 모두가 연대해서 행동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남은 것은 쉽게 버리는 현대 산업의 구조를 지적하면서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삶의 양식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미래 세대와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위해 국가 간에 세대 간에

공공이나 주차장, 교구 소유 부지에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통해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를 넘어 생태계를 살리는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생명 공동체 운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미 바드소서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구를 살리는 실천 종교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가톨릭 최초의 생태 회칙 찬미 바드소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특히 더 이 환경을 지키는 운동에 나서는 가톨릭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연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뒷번호 2309 쓰시는 분, 정답은 찬미 바드소서입니다. 맞춰주셨고요. 선정희님, 이명권 교수님께서 여러 종교를 공부하시고 코리안 아시람을 만들어서 이웃 종교와 화합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 좋으네요. 이번 주 토요일에 종교관 화합 프로그램에 누구든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니 참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종교관 대화 모임 뭐 종종 있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협력해서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저희 둥둥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은 이 진리적으로 깊이 들어간 종교인들은 이 안에서 회통하니까 그야말로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예술로 함께 즐기고 뭐 시도 낭송하고 함께 걷고 명상하고 정말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술로 하나가 되는 정말 예술 한마당, 네, 종교관 대화를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간 종교인 모임이 바로 코리안 아시미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군요. 천주교 음악 사랑의 이삭 줍기의 풀꽃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살을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상요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늘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꿈을 꿉니다. 어린 시절에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이 들기를 바란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뭐 젊은 시절의 청춘이 그립고 아쉽기만 해요. 그뿐입니까? 도시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요, 한적한 전원 생활을 바라지만 또 반대로 시골에 계신 분들은 도시의 화려함과 편리함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도 행복이 찾아오겠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선우영화입니다. 나오미의 꿈.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곤 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릴 적에는 그렇게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푸르던 청춘의 시절이 왜 이리도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도시의 삭막함에 지친 분들은 한적한 시골의 전원 생활을 꿈꾸는데요. 반면에 평생 시골을 지켜오신 분들은 또 도시의 삶을 부러워하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손에 닿지 않는 먼 곳만 바라보다가 보면은 정작 내 발밑에 피어있는 행복의 꽃을 놓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세월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 속에 진짜 행복도 숨어 있다는 사실, 뭐 여러분들은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시니까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면서 편안하게 저녁의 여유를 가득 채우면서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은요, 녹음 방송으로 DJ 선곡으로 2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신청곡은요, 잘 모아두었다가 또 다른 생방송 시간이나 주말과 휴일 시간에 꼭 들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김상범입니다. 나비의 꿈.
3: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건강 백세 만만세.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하루하루 더 젊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만 하겠죠. 여러분의 9988 라이프를 지켜줄 보약 같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강 백세 만만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석하면 뭐니 해도 명실상부한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함께 나누고요. 또 술자리를 갖거나 장거리 운전을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우선 추석 연휴에 즐겨 찾는 음식들의 열량이 상당하더라고요. 깨송편 있죠. 깨가 들어있는 송편. 깨송편 100g은 쌀밥 한 공기에 버금가고요. 또 약과 두세 개는 무려 밥 두 공기. 또 각종 전과 떡갈비 같은 음식도 고열량 음식에 속합니다. 이렇게요,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위장에도 부담이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당과 혈압이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 더더욱 음식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 가족과 친지들을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서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면요, 급성 췌장염과 역류성 식도염 같은 응급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무리 반갑더라도 네, 가급적 술자리는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귀성과 귀경길에 길도 막히고 또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허리와 목 또 무릎 같은 관절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뭐 운전을 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건 디스크나 관절 통증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서 스트레칭하면서 잠도 좀 깨시고요. 또 운전하실 때는 허리를 좀 곧게 세우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추석 같은 명절 연휴에 가장 힘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이 주부들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선 서로를 먼저 돕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고맙다, 또 고생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말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끼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연휴에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더라도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만 드시고요. 틈틈이 몸도 많이 움직이면서 웃음과 행복만이 가득한 그런 한가위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리랑 한미꽃이 해이만 보 호리양 고소울에 밤이 오면은 빈대떡 신사에 동동구 만부가 들린다.

만보 오동동 장구 소리 헤이만보 이골목 저골목에 달이 뜨면은 밤노른 활량에 봄바람 만보가 들린다.

김부자의 달타령, 그리고 한복남의 만보타령이었습니다. 이 타령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국악 뭐 그런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흥겨운 노래 두 곡 만나보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녹음 방송입니다. DJ 선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하고 2부에서는요, 그동안 들려드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3부에서는 예가의 탑10으로 꾸며보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하고요, 유주영의 노래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문정숙의 심야의 블루스, 그리고 유주영입니다. 공항 LH.

문정숙의 심야의 블루스 그리고 유주용의 공항 LAG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일부 함께해 주셨어요. 오늘은 녹음 방송인 DJ 선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중에 청해 주신 노래들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태원의 노래 준비했는데 같이 즐겨주십시오. 빛속의 추억.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직은 내가 바보였지. 어리석은 턴치였지. 아, 생각을 말해야지.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박달자가 부른 선창에 올라왔다 함께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릴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저녁이네요. 예, 그리운 고향 생각들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예, 고향이 떠올려지는 노래 몇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수의 고향은 내 사랑, 그리고 박재홍의 고향의 어머니, 한 곡 더 있습니다. 장세정의 그리운 고향길 이어서 들려드리죠.

9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아, 바야흐로 여행 다니기 좋은 계절, 아, 이 가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반값 여행. 이 반값 여행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반값 여행은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개인은 최대 10만 원, 그리고 청년은 최대 14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번에 반값 여행 대상 지역이 9곳이나 새롭게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새로 선정된 지역을 좀 알려드릴까요? 강원도 화천, 경남 고성, 산청 함양, 그리고 경북 안동과 영천, 충남 서촌과 태안, 그리고 전남 광주 장흥입니다. 게다가요, 상반기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 가운데 경남 밀양과 거창, 또 전라남도 광주, 완도, 영광 등 네 곳은 가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이 반값 여행을 통해서 당초에 계획이 없던 여행을 떠나게 된 이용자들이 무려 30%가 넘었다고 하고요. 만족도도 역시 무척 높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요, 반값 여행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올가을에는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국내 여행지 꼭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또 반값 여행을 통해서 여행 경비도 절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떠날 수는 없지만 노래로도 전국을 한번 유람해 볼까요? 최희준과 자니 브라더스의 팔도 강산하고요, 봉봉 사중창단의 관동 팔경 들려드리겠습니다.

벌써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3부에서는요. 그때 그 시절의 인기 가수들을 만나보는 예가요 탑1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2부 끝곡으로 하춘화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강원도 아리랑.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손인호의 번지 없는 내 고향 들려드렸고요. 오늘은 녹음 방송인 DJ 선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전해드리고요. 예가요 탑10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탑10. 그때 그 시절 한 시절을 풍미했던 인기 가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 옛가요 탑10입니다. 오늘 옛가요 탑10에서는 당대의 톱 스타들이 총망라된 추억의 컴필레이션 음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최근 옛가요 탑10에서는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발매한 컴필레이션 앨범들을 자주 만나봤었죠. 오늘도 역시 그렇습니다. 바로 1966년에 제작이 된 오아시스 패라다이스라는 앨범인데요. 앨범의 부제가 아주 멋집니다. 국내의 인기 가수를 총동원하여 국내 가요 중에서 그 베스트만을 뽑아 실은 히트 패라다이스. 제목만 들어도 당대 어떤 톱스타들과 히트곡이 실려 있을지 정말 사뭇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뭐 워낙에 우리가 잘 아는 가수들이고요. 또 자주 들어본 히트곡과 또 그렇지 않은 곡들이 섞여 있는 관계로 오늘은 가수와 곡 설명보다는 노래 위주로 좀 들어볼까 해요. 먼저 노래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혜경과 한명숙과 현미의 노래인데요. 권혜경의 점례의 노래, 그리고 한명숙의 비탈길의 선녀인, 현미의 노래 빗속으로 사라지다, 이렇게 세 곡이 이어지겠습니다.

권혜경의 점녀의 노래, 한명숙의 비탈길에 선 여인, 그리고 현미의 빗속으로 사라지다까지 세 곡의 노래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1966년에 발매된 컴필레이션 앨범 오아시스 패라다이스에 수록된 곡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그 시절 인기 가수의 히트곡은요, 이 시스터즈의 목석 같은 사나이, 그리고 남일의 빨간 구두 아가씨, 또 재밌는 제목이네요. 서울 프레이보이입니다. 바로 남진의 목소리입니다.

이 시스터즈의 목석 같은 사나이, 남일의 빨간 구두 아가씨, 그리고 남진의 서울 프레이보이까지 개성 있는 노래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평소하고 다르게요, 곡에 대한 설명보다는 노래 위주로 더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뭐 이런 분위기도 나름 괜찮으시죠? 한 곡이라도 또 더 들을 수 있잖아요. 1966년에 제작된 컴필레이션 앨범 오아시스 패라다이스와 함께한 예가요 탑10,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노래는요, 성재희의 황혼의 탱고, 그리고 박재란의 꽃가마, 이렇게 두 곡입니다. 이 두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예가요 탑10 그리고 3부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희귀 앨범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0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5: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지연희가 부른 진다리 총각 함께 들으셨어요.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부터 또 축하할 일, 또 때로는 위로받고 싶은 일들도 있죠. 이렇게 추억의 옛가요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소통하는 그런 정이 넘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리고 또 가을이잖아요. 여러분도 편지나 엽서로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주소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라디오국 아름다운 인생 담당자 앞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편지도 기다리면서 저는 노래 선물해드릴게요. 안다성의 임자은음 나룻배 그리고 한정무의 꿈해본 내 고향 한 곡 더 있습니다. 이순애입니다. 화류춘몽.

요즘 같은 날씨를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라고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어오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고요. 그 때문에 감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독감과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질환과 노로바이러스 등이 더 기승을 부릴 때가 바로 요즘 같은 환절기이고요. 또 날씨가 추워질수록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더 빨리 퍼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건데요. 호흡기 전염을 막기 위해서 밀폐된 공간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올바른 손 씻기도 반드시 실천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물로만 살짝 헹굴 때의 경우에는 세균 감소율이 60% 미만에 불과하지만요. 비누를 묻혀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그리고 손톱까지 아주 꼼꼼하게 씻게 되면 세균의 99% 이상이 제거가 된다고 해요.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설사를 비롯한 위장관 질환은 최대 50%, 또 감기와 독감,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질환은 약 21%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손을 씻을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예방 접종이 다음 달 6일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늦지 않게 꼭 접종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호의 안녕, 기성의 그리워서 찾아왔네, 그리고 이미자의 네온의 블루스까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DJ 선곡으로 함께해 주신 2시간 감사 인사드리고요. 내일 금요일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아의 고향의 그 사람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시 그리워지네. 또다시 그리워지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3: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2: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나 감정을 내 일처럼 함께 느껴주는 마음을 우린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공감이야말로 어설픈 조언보다 상대에게 깊은 위로가 되고 가장 진실한 축하가 되주곤 하죠. 누군가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는 함께 슬퍼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보태고,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마음껏 축하해 줄 때 서로의 인연은 한층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나는 타인의 슬픔과 기쁨에 얼마나 깊이 마음을 기울이고 함께해 주었을까요?

이론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성하의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듣고 왔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명언처럼 삶의 길목에서 누군가와 함께 울고 웃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26장 법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알아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며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알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라. 어른을 만나면 자녀가 돼주고 청년을 만나면 친구가 돼주며 어린이를 만나면 형제 자매가 돼주고 한 집안 한 식구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아픔을 겪을 때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슬퍼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외롭지 않다는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의 불행과 행복을 내일처럼 받아들이고 함께 마음을 나눠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올게요. 성가 58장 반가울사 우리 동포, 성가 84장 한마음 한소리로, 성가 86장 임주신 30계문.

정작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 가장 고마운 사람은 냉철한 충고를 건네는 사람보단 그저 가만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일 겁니다. 답답한 현실 앞에 마음이 캄캄해진 사람에게 공감 없이 건네는 바른 소리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온기를 느껴야 그때 비로소 마음을 스스로 추스르고 다시 일어설 힘도 생겨나는 법입니다.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한 사람 덕분에 슬픔의 무게를 덜어내고 기쁠 때 제일처럼 웃어주는 온기 덕분에 기쁨의 기운은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어른을 만나면 자녀가 되고 어린이를 만나면 형제 자매가 돼 모두가 한 식구처럼 어우러지려면 우리는 타인의 삶을 마주할 때 과연 어떤 마음 공부를 이어가야 할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울고 웃는 마음에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따뜻하게 공감해주고 있었는지 둥근 노래 세 곡 들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청복 교무님의 감사합니다. 김선일의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 신동훈 교무님의 그리워라.

대산종사님께서는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알아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며,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알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라. 어른을 만나면 자녀가 되어주고, 청년을 만나면 친구가 되어주며, 어린이를 만나면 형제 자매가 되어주고, 한 집안 한 식구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마주하든 그 사람을 남으로 대하는 것과 한 식구로 생각하는 건 마음의 깊이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이라 여기면 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이 나와 무관한 일로 스쳐 지나가지만,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 그 사람의 아픔은 내 가슴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경사는 내 일처럼 큰 기쁨이 되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 기꺼이 마음을 트고 세상 모두를 따스한 울타리 안에 품어내는 참된 공감이 그때 시작됩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누구를 만나든 한 집안 한 식구처럼 슬픔과 기쁨을 진실하게 나누는 참된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조 로스트로퍼의 내 마음으로부터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그래서 이 보시는 수력 보시라. 자기 힘에 맞게 보시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당나라 도선 속고승전에는 친은기 신앙이라. 이제 친이 신앙을 즐겨 드디어 영법사의 의지함을 놓고 출발하니라. 그러니까 그 이제 신도로서 이제 영법사라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아, 이것이 예, 세간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다, 출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석혜진이라는 스님이 출가를 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도 이제 믿음이 가야 역시 제가에 있는 분들도 전문적인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고 출가를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대중사념의 기본법에 우리가 예, 충실하면은 뭐 출가가 됐든 제가가 됐든 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화엄경에도 보면 인천등의 무리가 함께 하니라는 한 글귀가 있는데 이곳의 신앙은 불교에 대한 삼보 불법승을 의심하지 않고 흠망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 그러지 그 불법 삼보죠. 그게 불교 신앙 자체가 그 불법승이다. 이 불법승을 잘 믿고 존경하고 앙모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서 이 신앙의 그 이제 극치를 이제 삼았다고 예, 볼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송아기를 원리 중앙시하고 이런 진리를 중앙에 모시고 우리 교리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 둥근 진리를 이제 모시고 이제 그 아래에 예, 이루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개송을 이제 뒀지 않습니까? 신앙 우익무이다. 그래서 신앙은 오른쪽에 신앙을 뒀다. 보은 진복득이니 보은 불공으로서 참된 복락을 얻어서. 그러니까 보은을 해라. 이거 불공으로 보은을 해라. 그러면 복락이 저절로 쌓인다. 이거 불성원이라. 긴긴 세월 부처 이루는 그늘을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신앙도 하고 수행도 함으로써 회복을 갖추는, 갈무리는 그런 수도인이 돼야 한다. 실신무기하니 진실한 믿음은 의심과 개교가 없고. 참말로 진실한 믿음 무슨 의심과 개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사람을 믿으니까 사람의 그름이 나타날 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응? 교무가 저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부처님 당시에 조달이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남도 아니에요. 근데 8만 4천 가지로 흉을 봤다 그러거든. 그거든 부처님한테 8만 4천 가지 흉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다. 자기 눈으로, 열린지보단 자기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것도 흉, 저것도 흉, 이것도 흉, 저것도 흉. 그래서 8만 4천 가지 흉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신이라는 것은,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의심과 교육이 없다. 진앙은 헌치심이라. 그러니까 참된 무르름은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리 신앙을 해야 하지 물신 신앙하지 마라. 내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사람만 믿는다거나 어떤 상황만 믿는다거나 그러면 그 경우 사라지고 변절이 된다면 완전히 신앙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겠죠. 자기 나름으로서는. 그럼 결국은 이제 떠나기 마련이다. 지시 문내축엔 지혜와 복락이 문 안에 쌓여있어.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뭐냐? 늘 하는 얘기 부작복. 부작복 불수이다. 짓지 않고 받아지는 복. 닦지 않고 밝혀지는 지혜.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갈무리에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업장, 벌레, 망상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지혜의 그 또는 복락의 그 원천을 이제 막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막은 벌레 망상 이런 것들을 걷어내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죠. 불조 다래림이라 내 부처조사는 저절로 와서 다다르리라. 뭐 자기 부처 자기가 스스로 와서 다다른 거죠. 부처를 어디서 빌려오고 뭐 예를 들어 구워오고 누가 주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세불 대종사님이 나셨으니 그 대종사님께서 너도 부처 만들어주고 너도 부처, 너도 부처 만들어주고 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뭐 1200 대중이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호위하고 또 법을 받들고 말씀을 듣고 했다 할지라도 실제 부처를 잃은 분들은 물론 많이 있겠죠. 몇 분이 되냐. 역시 대중사님 당시에도 초창이라 얼마 되질 않지만은 그래도 받들고 살면서 부처라고 인가를 받은 순진이 얼마 되느냐. 이렇게 볼 때 만들어주는 부처가 아니다. 되어지도록 해주는 부처가 아니다. 그건 내 부처, 응? 불조가 다래림이라. 불처가 내 부처가 일어나서 나한테 스스로 다가서야지. 다가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통해서 언니가 말씀드린 신각이라는 게 있다. 깊은 믿음은 깨달음과 통한다. 정말 이웃사가 진리를 재불제의 시민이며 일중생의 본성이며 또 대수이며 분별이 없는 자리며 등등 진리 그대로를 그대로 믿어봐라. 그러면 저절로 깨달음이 솟구친다. 솟아난다. 네, 이것이 이제 큰 신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문에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릴까 합니다. 은이란 은혜, 또 뭐 인정, 온정, 혜택, 뭐 사랑, 감사 이런 게 다 은혜죠. 은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혜라고 봐야겠죠. 은보다는 이렇게 이제 인정을 베풀고 온정을 베풀고 혜택을 주고 뭐 사랑을 주고 또 감사를 하는 것은 이게 은이라기보다는 이게 혜. 다시 말하면 이제 베풀어지는 방향이다. 베풉니다. 은의 베풉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보면 이게 은이란 해야라. 해야라 말은 이제 베푼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사랑, 또 혜택 이런 것도 역시 이제 베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예도 이런 것들도. 또 광운에 가엾어하다. 불쌍히 여기다 그 얘기죠. 은혜, 총애 하는 것, 사랑하다 이런 의미다. 또 후대의 뜻, 이제 전국책에 보면은 진책에 보면은 신은 용건대 서의 사약을 내리면 죽겠사옵니다. 그리고 재상의 후한 예로서 신을 장사지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충신이 어떤 모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사약을 먹고 죽어야 할 때 다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건 다른 거 아니다. 재상의 예로서 뭐 삼공에 드는 재상이 있는 것 같죠. 재상의 그 예로서 장사만 지내주시면 그야말로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은자 자체가 이제 베풀시자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감은 감사. 장자의 정차통 신부에 보면 은은 사람이 자기를 은혜롭게 함을 느껴 말하기를 은혜롭다 하니라. 은은 감인 해기왈 은지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은혜를 간다 느껴 말한다 하는 얘기는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베풀 시자 의미가 다분하다. 또 이제 어느 경우는 수자라 이제 그러기도 했잖아요. 이게 수자라 또 따라준다. 또 은장 가엾게 여기에서 여기다 숨기다 숨다 감추다 비밀로 하다는 그런 은장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장흑, 광화, 석고 사이에는 은은 가엾게 여기는 것이다. 은은 은하라 그러더니 가엾게 여기는 것이다. 이것도 베풀어서 가엾게 되는 것이지 가여움에 대한 이 베품이지 은 자체는 그것이 아니다. 그건 덕태, 호처, 호의, 진팽년, 구홍, 광운에 광운의 흔운에 보면은 은은 은택이다. 은혜이다. 은은 은택이요. 은혜이다. 베품이다. 뜻이다 그 말이죠. 총애, 정애, 시경 빈풍장의 치유에 보면은 사랑하고 애쓰면서 자식들을 키우느라 노심초사하였어라. 은사, 근사, 육죽기, 민사. 그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느라고 참 애썼다. 그래도 이제 은자 은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은자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각골문이나 금문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은자 자체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이제 반듯하게 했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거의 이제 둥글에 가까웠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은자 자체가 이렇게 되네요. 둥그렇잖아요 이게. 또 여기도 보면은 거의 이제 둥그랗다. 거의 이렇게 둥글고 이렇게 이제 각골문이나 그런 데서는 이렇게 썼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은이란 합삼재시입니다. 첫째 합삼재시입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근데 지금 쓰니까 이렇게 네모지게 딱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그 뭐 진리를 상징한다고 보겠죠. 다음에 하나 이거 합하면 일원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원이죠. 일원.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인 이게 일원 일원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원인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한문에 점 하나 찍고 또 하나 찍은 이게 이제 길게 빼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저 주역 같은 데 음향으로 이제 표시도 하지만은 대중이 볼 때 하나는 천 이건 지 이렇게 이제 표시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니까 이것은 이제 우선 이건 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천이고 하나는 지이고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한 것은 인이고 그래서 천지인 그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은자가 그래서 지인 또 이 이제 천지인 천지심 지지심 인지심 천일 지인 인 천지심 지지심 인지심이다. 이게 마음 밑에 붙었지 않습니까? 이게 은 밑에 이것이 하늘의 마음, 땅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럼 하늘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이건 호심입니다. 호심은 뭐예요? 다 보호해 주는 거다. 하나도 그 품을 벗어나지 않도록 다 보호해. 뭐 지지심은 뭔 심이냐? 이건 양심이다. 길러줘. 땅에 닿는 모든 것들은 다 길러주지 않느냐? 땅에 안 닿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땅에 닿아서 뿌리를 내리도록 다 장을 마련을 해주지 않느냐. 이거 양심이다고. 다음에 인지심은 용심. 활용을 하도록 해줬다고. 무엇인지 다 하늘의 호심, 땅의 양심 맞게 용심을 하도록 해줬다. 이 근거 어디에 있냐면 대중사님께서 천지에는 식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식. 그러니까 바로 천식, 다음에 지식, 다음에 인식. 천지인 삼식이다. 그래서 은 자체에 천지인 삼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은 자체는 결국은 법신불 일원상과 통한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려진 것이 해거든요. 은은 기본적인 그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들어서 만물을 살리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의 은은 이로 진리와 통용됐다. 그것도 오히려 약하죠. 하나다 그 말이죠. 하나다. 이로 진리와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다. 그래서 이론적 사은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다 그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론적 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이론이 바로 은이다. 은적 이론. 은이 바로 이론이고 이론이 바로 은이다. 그렇게 해서 은자에 이렇게 천지인 3대가 합일되었다. 그래서 이제 은의 인은 시 이제 동그라미 일 또 인 삼재 차중 이제 지심지인은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능관 천지 용육군 역치 제사이다. 그래서 능이 천지를 이제 보하다가 육군에 활용해서 또한 모든 일을 잘 다스려서 처리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은 호심이 있고 지는 양심이 있고 다음에 사람은 용심이 있다. 이게 아까 이제 시기로 만나면 천지는 호식이 있고 호식이 있고 또 그 저 땅은 양식이 있고 사람은 용식이 있다 하는 바로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은은 우리 은은 무슨 무엇을 베풀어서 뭐 좋게 해주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 이런 진리 그 자체다. 진리 그 자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천지의 팔도를 보하다가 육군에 둘러씌어 활용하고 또한 모든 일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 천지가 호대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들어서 그 이치를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천지도 공각이죠. 공각이죠. 이게 천지팔도는 지극히 밝은 도, 정성스러운 도, 공정한 도, 순리자연한 도, 광대무량한 도, 영원불멸한 도, 기륭없는 도, 웅용무념한 도. 이러한 것이 이제 천지의 팔도인데 이 천지팔도가 사실 부모, 동포, 법률과 이제 그저 대표한다고 이제 봐야겠죠. 은에 대한 얘기, 뭐 사은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주로 은에 대한 얘기가 경전에 보면 네, 음부경에 보면 은생어의 해생어의라. 이제 우리 서운문에도 이제 돼 있잖아요. 은이라는 것은 해에서 나온다. 또 해는 은에서 나온다. 어떻게 은이 해에서 나옵니까? 은생어 은이라고는 모르지만 은에서 은혜가 나온다고 이렇게 했으면 모르지만 왜 해가 해에서 은이 생겨나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 그 얘기죠. 해를 받았을 때 그 해를 해로만 여기지 말고 이 해를 돌려서 아 내가 전생에 얼마나 악업을 지었기에

0: 해는 어디에 생긴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를 받았을 때, 해가 왔을 때, 아, 내가 얼마나 전생에 악업을 지었으면, 못된 짓을 했으면 이렇게 되겠느냐. 어떻게든지 이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본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 은을 자꾸 안으로 간직하고 또 행동을 놔두면 그 은이 변해서 해가 생겨나기도 한다. 아까 말씀드린 은생어 은은 맞아요. 회생어 회도 맞고. 그렇지만 공부하는 입장은 은은 해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 은을 베풀 때 잘 베풀어. 해는 회생어 은은 은이 변해서 해가 될 수가 있다. 은혜를 받는데도 그냥 모진 마음을 가지고 왜 나에게 더 베풀어주지 안 베풀어주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결국 은이 변해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원자후 과거적 과도 화해라. 과거 과도한 해. 이제 그 한문이 중국 간태자로 써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화해 내원후 과거적 과분 은혜라. 분수의 지나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화해가 오는 거다. 천도생물 즉시 일기. 이게 하늘이 만물을 낼 때 한 기운이요. 파란 기운. 그래. 상하 운용 일기. 이제 그 뭐 땅이든 하늘이든 간에 한 기운을 운용해서 운용을 하는데 상이 양 하이음. 그래서 주로 맑은 기운은 이렇게 양이 되고 탁한 기운은 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키우는 것은 그 한 기운인데 그 기운이 그 맑으면 양 기운이 되고 예, 탁하면 음 기운이 된다. 그 예, 음자는 생야, 은야, 양자는 사야, 해야. 양이라는 것은 이제 살리는 것이고 내는 것이고 또 은혜고 음이라는 것은 이제 죽이는 것이고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 유생 필요사. 그러나 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고 유사 필요생 또 이제 죽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예, 반드시 낳게 된다. 다만 나올 때 인도환생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인도환생만 뿐만 아니라 천도, 수라, 악의 축생, 지옥, 오도에도 나올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육은 필요해 은혜가 있다 하면 반드시 해도 있고 해가 있으면 반드시 은혜도 있다. 그래서 시, 은생, 은재, 해생, 해재, 은생이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은혜는 해가 나오는 데 있고 해는 역시 은혜가 나오는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인 살이 구생. 그래서 사람이 만일에 죽는 상황에서 삶을 구한다 하면 장생의 불사. 아, 그냥 장생불사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인능 해리 심은. 그래서 사람이 등이 해를 받는 데서 은혜를 이렇게 찾아봐. 그러면 이 은이 무예. 근데 은혜로움만 있고 해로움 없을 것이다. 출차 입피. 여기서 나와가지고 저기에 들어가는데 갑을 신화 어찌 상가하지 않겠느냐. 가해 상가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해를 해로만 보지 말고 은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고 또 은을 은만 은은 꼭 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해가 나올 것을 알아가지고 은혜를 잘 조화롭게 예쁘고 또 실행하면서 살아가서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0: 남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조화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7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0: 효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본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 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tongue, I'm full just snapsy.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0: 쉰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꽤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박다 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허리도 틀림이 없어서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문동현에게 글을 주시니 재가와 출가가 마음에 있고 몸에 있지 아니하며 보살과 중생이 마음에 있고 몸에 있지 아니하나니 생각 생각 보리심으로 걸음 걸음 삼계를 뛰어나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4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 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 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유망한 동지와 법 있는 스승을 존숭하며 친견하지 못한 과거의 성인이라도 숭배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 그분들과 인연이 가깝게 되어 그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7장 법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 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바 안분을 하라 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을 쓰면서 제도 사업에도 힘을 쓰라 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1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 도학은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되는 바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5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 단풍을 이르는 문장이겠지요. 이제 겨우 가을의 첫 달인데 성급하게 붉어진 단풍잎이 총부 산책길에 드문드문 보입니다. 인적이 드문 산책로에선 이렇게 더 깊은 가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이들에게만 더 완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을. 그 가을의 풍경 아래서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마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게 되는데,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10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요훈품 12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도 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니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다. 희망이 끊어지려 할 때마다 어떻게든 마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죠. 불보살의 원력을 지지삼아 다시 희망을 거머쥐어야 할 겁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음성으로 빌라로부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부산 051-234-5105.

0: 관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부입니다. 인생을 밝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고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림자를 보지 말고 태양을 보라는 말이 있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희망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소중한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1: 제3장 사요. 제1절 자력양성. 자력양성의 강령.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혼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 이가 되든지 하면 이언이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는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니라. 과거의 타력 생활 조목,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친척 중에 혹 자기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의지하여 놀고 살자는 것이며 또는 의뢰를 구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하면 동고하자는 것이며 또는 타인에게 빚을 쓰고 갚지 아니하면 일족이 전부 그 빚을 갚다가 서로 못 살게 되었으며 여자는 어려서는 부모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녀에게 의지하였으며 또는 권리가 동일하지 못하여 남자와 같이 교육도 받지 못하였으며 또는 사교의 권리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자기의 심신이지만은 일동일정의 구속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되었음이니라.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 자력이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는 그 의뢰를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재산을 분급하여 줄 때에는 장자나 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그 재산을 받아 유지 못할 사람 외에는 다 같이 분급하여 줄 것이요. 결혼 후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할 것이며 또는 서로 사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할 것이요. 기타 모든 일을 경우와 법에 따라 처리하되 과거와 같이 남녀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일에 따라 대우하여 줄 것이니라. 자력 양성의 조목. 남녀를 물러나고 어리고 늙고 병들고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의뢰면 이원이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과거와 같이 의뢰 생활을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자도 인류 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같이 받을 것이요. 남녀가 다 같이 직업에 근실하여 생활의 자유를 얻을 것이며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이행할 것이요. 차자도 부모의 생전 사후를 과거 장자의 예로서 받들 것이니라. 제2절 지자보니. 지자보니의 강령.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는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하자는 것이니라. 과거 불합리한 차별제도의 조목. 반상의 차별이요. 적서의 차별이요. 노소의 차별이요. 남녀의 차별이요. 종족의 차별이니라. 지자보니의 조목.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모든 정사를 하는 것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생활에 대한 지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학문과 기술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기타 모든 상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니라. 이상의 모든 조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구하는 때에 있어서 하자는 것이니라. 제3절 타자녀 교육. 타자녀 교육의 강령. 교육의 기간이 편수하거나 그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면 세상의 문명이 지체되므로 교육의 기간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모든 후진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일체 동포가 다 같이 낙원의 생활을 하자는 것이니라.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 정부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권장이 없었으며 교육의 제도가 여자와 하천한 사람은 교육받을 생의도 못하게 되었으며 개인에 있어서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널리 나타내는 사람이 적었으며 언론과 통신기관이 불편한 데 따라 교육에 대한 의견 교환이 적었으며 교육의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한 데 따라
유산자가 혹 자손이 없을 때에는 없는 자손만 구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였고, 무산자는 혹 자손 교육에 성의는 있으나 물질적 능력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였음이니라. 타자녀 교육의 조목. 교육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타자녀라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주력도 하며, 또는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몇 사람이든지 자기가 나은 셈 치고 교육할 것이요. 국가나 사회에서도 교육기관을 널리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요. 교단에서나 사회, 국가, 세계에서 타자녀 교육의 조목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공적을 따라 표창도 하고 대우도 하여 줄 것이니라. 제4절 공도자 숭배. 공도자 숭배의 강령. 세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세계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국가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국가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사회나 종교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사회나 종교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니, 우리는 세계나 국가나 사회나 교단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그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서 숭배하자는 것이며, 우리 각자도 그 공도 정신을 체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자는 것이니라. 과거 공도 사업의 결함 조목. 생활의 강령이요. 공익의 기초인 사, 농, 공, 상의 전문 교육이 적었으며, 사, 농, 공, 상의 시설 기간이 적었으며, 종교의 교리와 제도가 대중적이 되지 못하였으며, 정부나 사회에서 공도자의 표창이 적었으며,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타인을 해하여서까지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과 또는 원, 근, 친소에 끌리는 마음이 심하였으며, 견문과 상식이 적었으며, 가정에 헌신하여 가정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과 공도에 헌신하여 공중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적었음이니라. 공도자 숭배의 조목. 공도 사업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가정 사업과 공도 사업을 구분하여 같은 사업이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공도 사업을 할 것이요. 대중을 위하여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그 노력한 공적에 따라 노쇠하면 봉양하고 열반 후에는 상주가 되어 상장을 부담하며 영상과 역사를 보관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네, 원불교 정전 교의편 제3장 사요,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63장 공도자 숭배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천도품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 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안 하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 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조만이 따로 없지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하여야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열반에 시기가 없지 아니한지라. 네, 오늘은 그대들을 위하여 사람이 열반에 들 즈음에 그 친근자로서 영혼을 보내는 방법과 영혼이 떠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취할 방법을 말하여 주리니 이 법을 자상히 들으라. 만일 사람이 급한 병이나 무슨 사고로 불시에 열반하게 된다든지 또는 워낙 신심이 없어서 지도하는 바를 듣지 아니할 때에는 모든 법을 다 베풀기가 어려울 것이나 불시의 열반이 아니고 또는 조금이라도 신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행하고 보면 최후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영혼 구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열반이 가까운 병자에 대하여 그 친근자로서는 첫째, 병실에 가끔 향을 불사르고 실내를 깨끗이 하라. 만일 실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병자의 정신이 깨끗하지 못하리라. 둘째, 병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장내를 조용히 하라. 만일 장내가 조용하지 못하면 병자의 정신이 전일하지 못하리라. 셋째, 병자의 앞에서는 선한 사람의 역사를 많이 말하며 당인의 평소 영성한 가운데 좋은 실행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을 찬미하여 마음을 위안하라. 그러하면 그 좋은 생각이 병자의 정신에 인상되어 내생의 원 습관이 되기 쉬우리라. 넷째, 병자의 앞에서는 악한 소리와 간사한 말을 하지 말며 음란하고 방탕한 이야기를 금지하라. 만일 그러하면 그 악한 형상이 병자의 정신에 인상되어 또한 내생의 원 습관이 되기 쉬우리라. 다섯째, 병자의 앞에서는 가산에 대한 걱정이나 친족에 대한 걱정 등 애연한 말과 비창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 만일 그러하면 병자의 애착과 탐착을 조장하여 영혼으로 하여금 영원히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며 그 착된 곳에서 인도 수생의 기회가 없을 때에는 자연히 악도에 떨어지기가 쉬우리라. 여섯째, 병자의 앞에서는 귀회를 따라 염불도 하고 경도 보고 설법도 하되 만일 음성을 싫어하거든 또한 선정으로 대하라. 그러하면 병자의 정신이 거기에 의지하여 능히 안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일곱째, 병자가 열반이 임박하여 곧 호흡을 모을 때에는 절대로 울거나 몸을 흔들거나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하지 말라. 그것은 한갓 떠나는 사람의 정신만 어지럽게 할 따름이요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이니 인정상
부득이 슬픔을 바라게 될 때에는 열반 후 몇 시간을 지내서 하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천도품 1장과 2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88장 이병이 어디서 왔나 요양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6 말씀하시기를 도인은 복을 받는 가운데 끊임없이 복을 닦아 한없는 복을 얻고 범부는 조금 지은 복을 받으면 거기에 탐착하거나 오만하여 타락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복도 잘못 이용하면 도리어 재앙의 미천이 되고 재앙도 잘 이용하면 도리어 복의 미천이 되나니라. 37.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기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38. 말씀하시기를 장기와 바둑에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에도 수가 있나니 범부는 눈앞에 한 수밖에 보지 못하고 성인은 몇십 수, 몇백 수 앞을 능히 보심으로 범부는 항상 목전의 이익과 금생의 안락만을 위하여 무수한 죄고를 쌓지만은 성인은 항시 영원한 회복을 위하여 현재의 작은 복락을 희생하고라도 안빈 낙도하시면서 마음 공부와 공도 사업에 계속 노력하시나니라. 39. 말씀하시기를 성인들은 현재의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의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40. 말씀하시기를 명예, 지위, 권리를 도로서 구하면 죄도 짓지 않는 동시에 그것으로 복을 더 짓게 되며 내가 응당히 수용할 만하고 그 자리에 앉을 만하여도 사양하고 수용치 아니하면 이것이 또한 숨은 복으로 쌓이게 되나니 복을 받아버림은 곧 소모요 아니 받고 베푸는 것은 곧 식리함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인도 위를 얻지 못한 즉 경륜 포부를 다 실현하지 못하나니 위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도 한 것이나 처지를 잘 살피어 오직 대의에 따라 그 위를 얻고 얻은 후에는 그 권리를 독차지 아니하고 아껴 써야 그 위를 길이 안보하나니라.

0: 경산종사 법어 무본편 36장에서 40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불문에 들어오니 원불교 성가 90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17. 대산종사 이어 말씀하시기를 한 부처 두 부처에만 선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무량천만 부처님 저소에 선근을 심는다 함은 세세생생 삼세 모든 부처님과 심심상련한 심법을 보임이요. 열에는 다 알고 다 본다 함은 알미 없이 알고 봄이 없이 보는 희안을 나타내 보임이요. 모든 성현이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게 한다 함은 오직 함이 없는 법으로 차별함을 보임이요.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신체가 베이고 끊어졌으나 진심과 원한심이 없다 함은 욕됨을 참고 끊임없이 적공한 대인욕행을 보임이요. 열에는 참말, 실다운 말, 변함없는 말, 속이지 않는 말, 다르지 않은 말을 하는 분이다 함은 오직 참되고 거짓없는 행을 보임이요. 내가 과거 무량 아승 기금리를 생각하니 연등불 앞에 804천만억 나유타 모든 부처님을 만나 다 공양하고 받들어 한 분도 빼놓은 일이 없다 함은 일마다 불공한 솔성의 도를 보임이요. 작은 법도 가히 어둠이 없다 함은 광대무량한 법량을 보임이요. 일합상은 가히 설할 수 없거늘 다만 범부가 그 일에 탐착한다 함은 천지가 나뉘기 전에 실체와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소식을 들어 보임이니라. 이상은 열의 참뜻을 밝혀 간추린 바이니 남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나 먼저 각자의 마음에 표준을 삼고 마음 쓰는 길이 되어야 하느니라. 불보살은 천하를 준다 해도 열의 위안은 바꾸지 않는 것이니 열의를 원하는 이는 이 대의를 표준 잡아 활용하고 상시응용주의사항 육조 공부로 큰 길을 닦아야 하리라. 18. 대산종사 금강경의 일합상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일합상은 금강경 본문 전체를 하나로 꿰뚫은 말이니 일합상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요 열을 합한 하나요. 열은 또한 열이 아니라 열이 곧 하나라는 뜻이니라. 육아의 정명도 선생이 처음에는 한 이치를 말하고 가운데서는 만법을 펼치고 끝에서는 다시 한 이치로 뭉쳤다라고 한 것도 일합상을 말함이니 이 자리는 최고 종지를 잘 뭉쳐 밝힌 것이므로 이를 알면 내 행동도 일합상이 되어 생활 속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느니라. 19. 대산종사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땅이 일대겁이 지나면 완전히 한 바퀴 돌아 하늘이 되는 바 하늘은 비어있는 것 같으나 점점 땅이 되고 땅은 점점 하늘이 되나니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며 색은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은 색을 떠나지 않아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니라. 최후에도 진리는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여 하늘도 없어지지 않고 땅도 없어지지 않아 땅은 하늘로 하늘은 땅으로 땅은 하늘로 하늘로 하늘은 땅으로 땅은 하늘로 하늘은 땅으로 땅으로 되나니 이것이 바로 최후에는 하나가 되는 진리니라. 20. 대산종사 부증불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공자님은 나날이 나아가고 다달이 자란다 하고 노자님은 나날이 덜고 또 나날이 던다 하여 서로 다른 말씀을 하였으나 모두 최고 경지를 밝힌 것이니라. 이에 부처님은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 하였으니 말은 달라도 의미는 같으니라.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를 원만고족 지공무사라 하였나니 이를 알면 18계가 다 공해지는 바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공원정이니라. 이는 우리 마음을 허공같이 텅 비워버리고 일월같이 밝고 뚜렷하게 만들며 물과 같이 부드럽고 바르게 하면 18계가 다 비어지리니 18계가 공하려면 공원정으로 크게 적공을 해야 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이 세상엔 전부 다 상생상각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나무는 모든 인간들에게 말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주는 그 은혜. 자, 어릴 때 우리가 말입니다. 어린이 때 나무와 풀 보고 자라죠. 요즘은 아이들이 말입니다. 아파트에 살아가지고요. 나무 풀 모릅니다. 근데 과거에는 말입니다. 나무 풀을 보고 다 자랐잖아요. 그 노래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빠하고 나하고 관등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피어져 있습니다.

박수. 눈물 날라 그래요? 아빠가 지나온 새끼줄 따라서 다발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무들을 어린이들이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죠. 나무와 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요. 살아가가지고 그게 나무가 이제 딱 컸잖아요. 태가 보면 노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늙었다 이 말이죠. 늙으면은요, 저 산책하는 길이에요.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 지금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한번 가면은 400보, 갔다 오면은 또 400보 하면은 한번 왕복하면 얼마입니까? 800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하나 이렇게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해갖고는 그 길을 딱 이렇게 해갖고 사다리처럼 이렇게 이제 딱 누워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요, 아따 참 내가 나무에게 어떻게 고마운지요. 이게 감사합니다, 제가요. 나무에게. 요놈이야,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은 내가 이게 기 갖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딱 서갖고 딱 걸어가도 그것이 그 밑으로 딱갈수 있도록 누워 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따, 이런 걸 보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거요. 자, 이제 그러는데, 이 지금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 지금 그 칼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나무가 말입니다. 이거 이제 해갖고는, 늙은 것갖고는요, 이제 해갖고는, 그 베내잖아요. 나무를 싹 베내잖아요. 싹 베내면은, 뭐가 생깁니까? 그것이, 이게 의자처럼 이렇게 쏙 조금, 이거 해놨다 하면, 그게 뭔가 하면요, 피곤할 때 쉼터가 되라. 그 앉아서 쉬어라. 나무는 그렇게까지 준다 이 말이죠. 베어내 가지고 그 둥치까지도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이죠. 그 칼럼에서 강조를 해놨더라니까요. 멋지죠?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이런 거를 모르고 말이죠. 그냥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정말로 감사, 나무의 감사를 말이죠.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는 성화시켜서 모든 산천 초목들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 자세들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원망 생활을 우리가 접어버려야 한다 이 말이죠. 접고 감사 생활, 이걸로 갈때 사은 보은 실천이 그대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그 이제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요. 그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은을 이제 이렇게 참 우리가 이 지금 감사 생활 한 구로 이제 다 이제 정리를 했죠. 이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이게 이제 3조 4조 이제 다섯 번 여섯 번째 이 뭔가 자력 생활이죠.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그다음에 일곱 번째 뭡니까? 배울 줄 여덟 번째. 가르칠 줄. 아홉 번째, 공익심.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이제 뭐 사요죠. 사은은요, 한 구절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더 중요하죠. 사실은요, 더 중요한데, 한 구로 딱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했는데, 요 지금요, 이제 이 일상수행요법에서는요,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배울 줄 알았는가, 못하는가, 가르칠 줄 알았는가, 몰라, 공익심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거 이제 대조를 하라.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그 일상수행 요법에서는 이제 하고 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 지금 일상수행 요법 전체의 이 마지막 이 구절에서요. 지금 이제 자, 자력 양성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자력은 이제 정신의 자주력. 그러죠? 이제 정신의 자주력. 이거를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의 자립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신의 자주력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의 자주력을 세웠는가, 못 세웠는가. 이것을 이제 대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울 줄 모른다. 이 말은요. 자, 지금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지금 AI 시대죠? AI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거든요. 그래서 AI가 지금 이제 나왔는데, 이 AI에 대해서도요, 지금 문제가 많이 이제 칼럼 같은 데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AI의 문제, 우리 저 창타원님 AI에 뭐 문제가 뭐 어떻게 뭐 문제가 있었을까? 한계가 있어요? 자, AI가 갖고 있는 것은 참 이건데요. 참 그게 전문가들은 달라요. AI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요, 편백성이에요. 이 칼럼니스트가 썼더라니까요. 편백성이에요. 편백성이 뭡니까? 치우치는 것이죠. 자, 치우치는 것이 편백성인데. 자, AI가 어떤 편백성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내용을 입력시키느냐. 그 입력시킨 내용을 그대로 달달달달 하잖아요. 지가 지금 생각합니까? 그러면은요, 입력을 시키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진 데이터를 입력시키느냐, 얘 따라가지고 AI가 달라지겠죠? 입력을 시키는 그 사람이 편벽된 생각과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 AI가 그대로 졸졸졸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벽성이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화된다 이 말이죠. 편벽성에 이 문제를 AI 전문가가 제기하고 있더라니까요. 하,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오늘 최신식 지금 마인드를 지금 내가 공부시키는 거예요. AI도 이런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AI는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데이터에 따라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말이죠. 편벽된 데이터를 입력시키면은 그 편벽성이 더 키워돼. 확대 재생산이에요. 확대 재생산. 아십니까? 확대 갖고 다시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렇고,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또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자꾸 더 편벽성이 커지죠. 이야. 이게요, 그런 게요, 정신의 자주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어떤 정신의 자주력을 가진 사람이 AI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시키느냐. 얘 따라가지고 그 AI가 나타내는 모든 능력과 지능이 말이죠. 그 속에 한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있더라니까요. 사실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이해가죠? 예. 여러분도 이해가죠? 예.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하는데, 이 정신의 자주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소중하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이것을 또 제가 그 극복하는 가장 그 근본적 방법이 뭐겠냐. 내가 이제 그거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했습니다. 뭐라 그런가요? 이 4차 산업혁명에 AI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 AI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인간으로서 누구를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할 때 제가 얘기를 그때 어떻게 했는가, 고수에게 배우라 얘기했죠. 아, 들어놓고 또 다 잊어버렸어요. 예, 좋아요. 자, 고수에게 배워라. 고수에게 배워라. 고수가 누굽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죠. 지자지, 그러니까 여기서요. 고수가 지자예요. 그게 지자본이 아닙니까? 자, 나이, 연령.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초역전의 시대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된다. 학생보다도 선생보다도 학생이 더 알고, 부모보다도 자녀가 더 알고, 자, 이런 시대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변혁을 통해 갖고 20년, 30년 전에 자기가 알았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도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달달달달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발전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 안 된다고 다 고개 흔드네요. 참으로 대단하셔요, 모두요. 자, 그게 고수에게 배우는 거요. 그러면은 뭐입니다요. 그게 이기죠. 지자와 우자를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구하는 데 따라서 해라. 이거 멋진 말씀입니다. 정전 원문에 나와요. 구하는 데 따라서 해라. 이게 말입니다요. 고정된 지자, 고정된 우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요. 어떤 부분과 부분 부분이 다 달라요. 다른 그런 거. 그래서 이 고수에게 배우는 거죠. 자, 배우고 나면은 요거는 뭐 가르치는 불공이에요. 우리가 불공해야 되죠. 불공해야 되죠. 저 오늘 지금 불공하고 있습니다. 불공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불공 드립니다. 이제 불공값 내야 돼요. 이제 아, 이제 자, 그런게요. 이거 불공한 이걸 그러니까 가르치는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르칠 이게 이제 타자 교육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공익심이에요. 자, 마지막이 공익심. 그래서 인간 생활 속에서 가장 숭고한 정신이 뭔가면요 공심이에요. 공심이에요. 인간 정신 중 가장 쓰는 공심. 이걸 이제 지금 이걸 이제 발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칼럼을 또 이제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 이제 그 내용이요. 어떻게 하면요. 이제 그 제목이 뭔가면요. 그 칼럼의 제목이요. 지나쳐 가는 사람들. 그냥 지나쳐 가는 사람들. 아주 평범하죠? 그런데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나쳐 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뭐 지나치는 일들 많죠? 그거 안 많습니까? 지나쳐 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이거 이제 그 칼럼의 그 이제 제목이 이제 지나쳐 가는 사람들. 자, 이제 이게 뭔가 이게 이제 사파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 그려 가지고요. 이걸 이제 이것이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이 이렇게 서적 이름이에요. 서적 이름.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WBS 원인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은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참이나 생생한 꿈이 있죠. 그럴 땐 얼른 휴대폰으로 꿈에 대한 해몽을 검색해보곤 하는데요. 만약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꿔서 찾아보면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쫓아오는 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쫓기는 나의 상태는 어땠는지 등등등 그렇게나 세세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만큼 꿈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과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가장 중요한 건 꿈을 꿨다는 것조차 모를 만큼 푹 자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지난 밤은 어떠셨나요? 좋은 꿈을 꾸셨다면 그만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아니라면 꿈은 현실과 반대라니까요. 얼른 떨쳐버리시고 개운하게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9월 18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맛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7: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8일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산이 그리고 피처링 소향 어떤 이의 꿈 전해드렸어요. 어젯밤에 어떤 꿈 꾸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이게 아침마다 좀 늘 다른 것 같아요. 꿈을 전혀 꾸지 않고 잔 것 같은 날이 있는가 하면 뭐 어떤 날은 진짜 꿈이 너무 현실과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분명히 엄청 흥미진진하고 막 그 스릴 넘치는 꿈을 꿨는데 눈을 뜨는 순간 무슨 꿈이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날도 있기도 합니다. 저처럼 꿈이 생생한 날 해몽을 찾아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꿈에 대한 연구나 해석들이 참 많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온 미신들도 많고 그런 걸 보면 아주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 꿈에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해몽이나 꿈이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디까지나 그냥 가볍게 즐기는 정도여야지 너무 맹신하는 건 또 모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사실 해몽을 찾으러 들어가도 되게 구체적인 것들을 요하더라고요. 꿈이 진짜 완벽하게 기억나지 않는 이상은 해몽도 완벽할 수는 없겠던데요. 뭐 친구들은 이 칼라냐 흑백 꿈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막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던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특가장 가족분들 지난밤에 꾸신 꿈들 모두 모두 다 좋은 방향으로만 해석하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아침엔 모두 개운하고 산뜻하게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2시간 함께 해볼까요? 좋은 음악들 가득가득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아짜염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약 배송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오늘 어떤 사연으로 예약 배송을 청하셨는지 어떤 사연과 신청곡이 준비돼 있는지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먼저 듣고 올까요? 안녕바다 모닝벨 최예나 굿모닝.

안녕 바다의 모닝벨 최애나의 굿모닝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WBS 원음 방송 그리고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만나실 수 있는 주파수 오랜만에 한번 알려드릴까요? 서울 경기 지역에 계실 때는요.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에 계실 때는 104.9MHz, 대구 경북 지역은 98.3MHz, 광주 전남에서는 107.9MHz, 또 전북 충남 지역에 계실 때는 97.9MHz로 원음 방송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지역을 막 넘나드시느라 주파수를 이리저리 옮기기가 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 저희 스마트폰 전용 어플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음 방송 스마트폰 전용 어플 편리하게 한번 이용해 보시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한글로 네 글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 곳곳에서 원음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세븐틴입니다. 좋겠다.

세븐틴의 좋겠다 이어서 러블리즈의 캔디 젤리 러브까지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8일 금요일 1부 끝곡이에요. 세렝게티 하쿠나 마타타 전해드리고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8일 금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웬디의 선키스 전해드렸어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들 저희가 쌩안이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음악 택배 신청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노래들을 담아서 택배 신청을 해주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배송해드리죠. 그리즐리예요. 있잖아.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은 뒷번호 3027 고객님께서 저희 별이가 만으로 한 살이 되는 날이에요. 이제 딱 1년 지났을 뿐인데 휴대폰 앨범을 정리하다 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살짝 눈물 날 뻔. 건강하게 자라준 우리 별이도 육아동지로 든든하게 함께해준 우리 남편도 모두 모두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라며 주문해주신 경서 밤하늘의 별을 헤이의 주댐무 스위스러우의 사랑해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3027 고객님 신청곡 왔짜

신청곡의 짜염. 오늘은 뒷번호 3027 고객님께서 만으로 별이가 한 살 되는 날을 기념하며 골라주신 노래 들어봤습니다. 경서 밤하늘의 별을 헤이의 주댐무 스위스로우 사랑해 전해드렸어요. 세 가족 모두 다 지난 1년간 진짜 수고가 많으셨어요. 우리 별이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느라 고생이 많았고 그런 별이를 건강하게 키워내시느라 3027님도 또 육아둥지인 남편분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별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렴. 2부 끝곡으로 Because I Love You 윤종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고요. 저는 3부 로라장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이치에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게 달려온 한 주, 지쳐버린 내 하루하루에 한 줄기 빛이 있다면 너희들이랑 신나게 바퀴를 굴리는 이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야. 혹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뭐? 너희들도 오늘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다고? 어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 있는 거니? 완전 감동이다 얘들아. 그럼 오늘의 로라장, 심혈을 기울여 내가 어젯밤부터 고민고민하면서 골라놓은 노래들로 시작해볼까? 다같이 렛츠 로라.

사가정의 먹다방 스피너프 렛츠 로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컬처클럽의 까발까발레온, 아이돌의 파워, 언타이틀의 책임져, 베이비북스 야야야, 스페이스A의 주홍글씨, 잭스키스의 로드파이터까지 함께했어. 끝으로 데이비드 라임의 밤비나 들으면서 오늘도 아주 신나고 즐겁게 보내보자고. 다같이 렛츠 로라.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4: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하.

0: 빵 아입니다.
1: 예.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5: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레노.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8일 금요일 4부 첫 곡으로 함께 들은 곡은 어반자카파가 부른 고백이었습니다. 어반자카파의 느낌도 꽤나 색다른데요? 4부에도 좋은 음악들 가득 담아놓고 있습니다. 3부 로라장에서 즐거운 흥 많이 나누어 받아 가셨길 바랄게요. 로라장은 다음 주에도 신나게 오픈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알짜 정보 이어가보죠. 치즈의 노래예요. 오렌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가을철 주말 낮 시간에 전기차 충전 요금을 최대 32% 할인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요, 봄철에 이어 가을철에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공 충전 요금을 할인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는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유도하고요. 실질적인 요금 절감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전력망에는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한 혜택인데요. 할인에 적용하는 전기차의 충전 요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자가소비용 요금과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요금에 모두 적용이 되고요.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급속충전기 9,600여 기는 한전이 제공하는 전력량 요금 할인에 자체 할인을 더해서 전체 충전 요금의 최대 32%까지 할인할 예정이에요. 오는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하니까요. 전기차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간 동안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가을철 주말 낮 시간에 전기차 충전 요금을 최대 32% 할인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가을철 주말 낮 시간에 전기차 충전 요금을 최대 32% 할인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전기차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을 잘 알아두셨다가 이왕이면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의 오빠차, 태연의 위켄드까지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어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은 나얼의 바람기억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쪽 하늘에 진다고 해도 내일 다시 동쪽 하늘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비록 이 생에 죽어간다 해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청학교당 정혜심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 회상 새 인연으로 다시 오시길 기원하며 올리는 가족 신현영, 신민철, 박현주님의 법문 공양입니다.